0: 8월 16일 일요일 오늘 아침 첫 곡은요.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듣고 왔습니다. 김지영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입추 지났다고 날씨가 살짝 선선해져서 러닝 나왔어요. 왕복 6km 달립니다. 숲길을 뛰는데 세상이 초록초록하네요. 잔나비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이 노래 틀어주세요. 오 근데 진짜 되게 초록빛 색깔이 좀 딱 느껴지는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노래 첫 줄이요. 5월 하늘엔 휘파람이 분대요로 시작합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하늘. 진짜 저는 이번에 일주일 하면서 제 마음엔 하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375님이요. 집 앞 버스 정류장이 뙤약볕인데 바로 옆에 큰 나무가 있어서 시원한 그늘이 되어줍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 이런 큰 나무들 진짜 너무 고마워요. 오래오래 정말 우리 옆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나무들이 분명히 있죠. 보호수 같은 거. 2893님. 우리 집 행운목은 몇 년째 잎만 무성합니다. 얘는 대체 언제쯤 꽃을 피우는 걸까요? 오, 글쎄요. 아 이거 내가 모르겠네. 진짜 이거 내가 어떡하지?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에 사과를 드리고요. 하늘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4902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배송일 하면서 힘들 때 옥상 달빛 라디오 들으면서 웃고 힘냈는데 오랜만에 윤주님 목소리가 나오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1741님도요. 윤주씨 푸른밤 진행하실 때 많이 들었어요. 아침 방송 너무 잘하시네요. 역시 잘한다. 권정열 씨는 진짜 복받았슈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참 많이 복받았죠. 저희는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3: 4만원
1: 재고관리
3: 4만원
1: 생산관리
3: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0: 맞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백조 싱크.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주말 아침 조금 더 느긋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게으른 소파의 노래. 게으른 소파의 노래 오늘 첫 곡은 선우정아의 상상입니다. 2022년 여름에 나온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OST인데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여러 드라마에서 음악감독으로 활약한 노영심 씨가 곡을 썼고요. 남다른 상상력을 가진 주인공의 모습을 사뿐사뿐 조심스러운 멜로디로 풀어냈습니다. 저도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 선우정아의 상상 들려드리겠습니다.

해리코닉 주니어의 Between Us 듣고 왔고요. 그 전에는 선우정화의 상상 들으셨습니다. 야, 이 노래도 너무 멋지네요, 진짜. 해리코닉 주니어는요,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공연에서는 이야기도 재밌게 잘 푸는 다재다능한 뮤지션이라고 합니다. 데뷔하고 쭉 팝 재즈 스타일의 앨범을 내다가 27살 때 펑크를 곁들인 앨범 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들려드린 Between Us가 들어있습니다. 해리코닉 주니어의 초기 팬들은요, 이 앨범을 두고 호불호가 갈렸다고 해요. 잘하던 재즈는 어디 두고 왔냐, 갑자기 펑크를 왜 하냐 하면서 공연 중간에 나가는 관객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때부터 해리코닉 주니어를 듣기 시작한 분도 많았다고 합니다. 게으른 소파의 노래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더 비치 보이스의 That's Why God Made the Radio입니다. That's Why God Made the Radio입니다. 아, 이거 발음 진짜. That's Why God Made the Radio. 아, 몰라요. 라디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끌리는 제목이죠. 신이 라디오를 만든 이유라니. 라디오 틀고 드라이브하면서 음악에 푹 빠졌던 시절을 돌아보는 편안한 멜로디의 노래입니다. 여름마다 비치 보이스는 꼭 듣잖아요. 코코모나, 썰핀 USA 많이 들으실 텐데요. 수십 년 전의 명곡도 좋지만 최근 노래도 이번 기회에 추천해드립니다. 이 노래가요, 2012년에 나왔는데 이게 마지막 앨범이라고 하네요. 오, 이렇게 오래됐었구나. 오, 이것도 저도 듣지 못했던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은요, 브라질 싱어송라이터 주앙셀바의 뚜두 바이다 페. 제목은 다 잘 될 거야 라는 뜻이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 낙관적인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겠다 라는 가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주앙셀바는요, 데뷔 10년차 싱어송라이터고요. 삼바나 보사노바 같은 브라질 음악에 재즈, 디스코, 펑크를 더해서 경쾌한 팝 스타일의 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노래도 4년 전에 나왔다고 하네요. 오, 최근에 두 분 다 잘... 주앙셀바 왜 열심히 안 하고 있죠? 저도 음악을 들으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치보이스의 That's Why God Made the Radio 그리고 주앙셀바의 Do Do By the Fe 들려드리겠습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연휴 둘째 날이지만 오늘도 외곽으로 향하는 나들이 차량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강원도는 영동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강릉 쪽으로 원주 분기점부터 원주까지 5km 구간 속도가 안 나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선동부터 남양주요금소, 화도부터 서종, 동산요금소부터 춘천까지 양양 쪽으로 16km 구간 정체입니다. 충청권은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차령터널 부근 속도 안 나고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북창원 부근도 정체 시작됐습니다. 지금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방향 인고 하이패스 부근 1차로 승용차 단독사고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딸이 학원 보강하느라 예민하기가 말도 못해요. 너무 힘들대요. 원래 진도도 벅찬데 보강까지 너무 힘들대요.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딸은 공부를 시작도 안 했어요. 책 한 번을 안 펴면서 뭐가 힘드냐 했더니 공부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힘들대요. 이거 뭐 개떡 같은 소리. 그래서 제가 최대한 화를 누르고 그렇게 힘들면 그냥 자 했더니 또 자는 건 싫대요. 불안하대요. 그럼 어쩌고 싶냐 했더니 독서실 가서 늦게까지 공부하겠대요. 아까 마음이 힘들다며 했더니 엄만 모르면 가만히 있으래요. 어우 진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푸념이었습니다.

원래 무슨 일이든 하기 전이 제일 걱정되잖아요. 딸도 뒤처진 것도 그런 진도 때문에 불안은 한데 엄두가 안 나는 걸 거예요. 그리고 그 조마조마한 마음을 엄마 말고 누구한테 풀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 대학만 가면 내가 철저하게 응징하리 생각하시며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간 엄마의 마음 알 날이 올 겁니다. 8월 16일 일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나마 답장을 전합니다.

문득 너에게 이사이오님에게 보내는 답장에 이어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뭔가 시작하기 전에 그 불안도는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이게 내 얘기면은 진짜 큰일인데 다른 사람의 일이면 아 왜 저렇게까지 막 스트레스를 받고 저렇게 걱정이 많지 이렇게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아마도 따님도 지금 자는 건 불안하고 뭘 하는 건 또 시작 전이니까 고민되고 잘 모르겠고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분명히 어머니도 이런 시간을 보냈었을 테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그러면 분명히 지금도 엄마의 마음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1350님이요. 중3 딸이 방학인데 일찍 일어나겠다면서 먼 놈의 알람을 7시에 5분 단위로 3, 4개를 맞춰놨어요. 근데 10시에 푹 자고 일어나요. 뭐 하자는 건지. 이거는 그 주말에도 이거를 그냥 켜놓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냥 주중에 깨는 거대로 습관을 아 모르겠어요. 쉴드를 못 치겠네요. 웬만하면 끄고 주무세요. 중3 따님. 이거 진짜 옆 사람 깹니다. 이거 요즘에 그 뭐죠? 아파트 좀 벽 얇은 데는 아래 윗집 다 깨거든요. 그래서 조심합시다. 예, 주말에는 끄고 좀 푹 주무세요. 3052님.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고 짜증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느낌이었거든요. 대학만 가면 두고 보자 했는데 지금 재수 중. 삼수하면 제가 집 나갈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삼수를 해봤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어떤 건지 좀 아는데 그러니까 짜증을 내면 안 돼요 우선은. 내가 뭘 잘했다고 짜증을 내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선 아드님이. 그리고 여기 시간이 또 지나가면 그냥 아무도 눈치를 안 주는데 나 스스로 눈치를 보는 시간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삼수하면 집 나가십시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본인 몫입니다. 이거는 엄마 아빠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응원만 해주셔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4248님이요. 결혼 25주년 기념도 하고 여름휴가도 즐길 겸 가족 4명이 제주도에 왔습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남편과 아들이 사소한 감정에 어긋나서 분위기가 완전 얼음장입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눈치만 살살 보고 있네요. 아 오늘 아이들 여러모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결혼 25주년 기념에 와가지고 왜 아들이 또 이렇게 사소한 감정에 분위기를 만드는지 이건 뭐 남편분도 지금 웬만하면 좀 너그럽게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행까지 가가지고 이러면은 진짜 25주년 이거 저 기쁜 마음 하나도 없어지니까요. 웬만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가족 4명이니까 우선 어머님이랑 지금 따님이 계실까? 지금 자녀분이 한 분이 더 계신 것 같은데 두 분이서 즐기시고요. 남편과 아들은 집에 놓고 알아서 화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혼 25주년 축하드립니다. 5524님. 여름엔 다들 입맛이 없다는데 저는 왜 아침부터 입맛이 도는 걸까요? 눈 뜨자마자 오늘은 비빔국수 해먹어야겠다 하고 먹을 게 바로 떠올랐습니다. 폭염 앞에서도 끄떡없는 식욕이죠. 근데 폭염일수록 좀 이렇게 새콤달콤한 걸 먹으면은 입맛이 확실히 도는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이어트 하려고 마음먹으면은 먹고 싶지 않았던 그런 밀가루들이 되게 먹고 싶은 거 그런 느낌처럼 그냥 요게 몸에서 땡기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드세요. 그리고 아침에는 많이 드셔도 됩니다. 저녁에만 안 드시면 돼요. 네,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두 곡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투도어 시네마 클럽의 럭키 그리고 1142님의 신청곡 이매진 드래곤스의 썬더.

0: 초도 시네마 클럽의 럭키 그리고 이매진 드래곤스의 썬더 듣고 왔습니다. 이 이매진 드래곤스의 곡은 신청곡이었는데요. 1142님이요. 저 어렸을 때는 수시로 정전이 돼서 별일도 아니었는데 요즘은 정전만 나도 뉴스가 되더라고요. 3년 전쯤 오랜만에 동네가 정전됐는데 밖에 나가보니 세상이 완전 깜깜하고 조용해서 신기했어요. 이매진 드래곤스의 썬더 신청합니다. 맞아요. 그 정전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요즘에는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없구나 했었는데 저도 이사를 갔다가 그때 푸른밤 때였어가지고 12시 넘어서 12시 반쯤 도착했는데 아파트가 다 꺼져 있는데 주차장이 꺼져 있으니까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밖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한 20분 있다가 불이 켜졌는데 막상 꺼지니까 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너무 싫었겠지만 가끔 이렇게 좀 조용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무섭기도 했지만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3667님, 20살 큰아들, 18살 작은아들 다 키워놓고 얼마 전 동네 엄마들이랑 워터파크 다녀왔어요. 파도풀, 유수풀 실컷 타고 내 집만 간단히 챙겨가니까 얼마나 편하던지요. 내년에도 엄마들끼리만 오자고 약속했습니다. 오우. 너무 잘하셨네요, 진짜. 20살이랑 18살이면 엄마 친구분들이랑 진짜 자주 다니세요. 이 정도면은 알아서 해야죠. 작은 아들 조금 걱정될 수 있는데 아유, 뭐 밥 해놓으면 다 자기가 꺼내 먹고 해야죠. 엄마들이랑 즐겁게 지내십시오, 진짜. 엄마가 행복한 게 자식들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많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통업,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8월 16일 일요일 오늘 아침 저는 옥상달빛 김윤주입니다. 사연 하나만 볼게요. 2563님. 갱년기라 그런지 요즘 제 몸에 온도 조절 기능이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더웠다가 갑자기 식었다가 에어컨 켰다가 이불 덮었다가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갱년기 때 근데 요즘에 그래도 조금 약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드시지 마시고 꼭 약 찾아서 드시면 훨씬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한번 약국 가서 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말 3부 첫 곡은요. 선곡표에서 빨간 하트를 가장 많이 받은 하티스트송 준비되어 있는데요. 과연 어떤 곡일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찰리푸스 피처링 메간 트레이너의 마빈 게이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0: 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알아두지도 못하네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3부 첫 곡으로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을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요. 선곡표에서 마음에 드는 노래 하트를 누를 수 있는데요. 일요일 아티스트 송은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였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 오프닝 곡이었고요. 저도 너무 기억하는 게 이날 너무 오랜만에 듣는 곡이기도 하고 제가 입시 때 처음 뭔가 이 노래를 카피해오라고 해가지고 피아노를 그때 열심히 들었던 그 느낌이 새록새록 올라와서 아 플리에 넣고 퇴근하면서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서 또 들으니까 또 좋네요. 역시 좋은 노래는 계속 들어도 너무 좋은가 봅니다. 9477님이요. 미영이라는 친구가 테이프에 정성스럽게 녹음해서 담아줬던 팝송인데요. 노래를 듣는 순간 친구의 글씨체까지 소환되네요. 그 시절로 순간이동한 기분입니다. 아 이게 저희 때 가장 좋았던 추억인 것 같아요. 테이프에 좋아하는 노래를 녹음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어떤 노래를 했는지 적고 그거를 선물을 하기도 하고 목이 메네요. 잘 지내니 미영아? 8006님이요. 2018년에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남사친을 만나러 미국 시카고에 갔었어요. 그때 같이 이 노래를 들으며 보드카 마셨던 기억이 나네요. 분위기 하나는 낭만이었습니다. 근데 남사친을 만나러 시카고까지 가는 거 쉽지 않은데요. 어떤 관계인지 조금 더 디테일한 문자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드카 마시고 분위기가 낭만적이었는데 그냥 끝이 났나요? 그 후의 이야기를 좀 적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저니의 오픈함스 듣고 왔습니다. 우와 진짜 오랜만에 듣습니다. 야, 이 보컬 그때 제 정확한 기억으로 저랑 남편이랑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나서 이 곡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서 지금 찾아봤는데 이름이 다 초면이에요. 잘못된 정보인 것 같기도 한데 아 이럴 때 또 음악 천재 우리 상디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돌아오시면 이 팀에 대한 걸 좀 자세하게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있어 있어 있어 있죠. 아 그래 산타나 작가님 알려주셨어요. 아 그래 이 보컬이 보통 분이 아니셨거든요. 아 이 긁히는 목소리가 아 신난다. 좀 이따 제가 또 음악 나갈 때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되겠네요. 아 아무튼 정말 나는 가수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아 너무 좋았습니다. 3592님이요. 엄마가 보내주신 복숭아 택배 박스를 현관으로 들이다가 허리에서 뚜둑 소리가 났습니다. 옛날엔 10kg도 거뜬히 들었는데 급한 대로 찜질하면서 누워있어요. 이게 점점 코어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PT 선생님이 허리가 얼마 전에 삐끗했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그렇게 코어가 단단한 사람도 일상생활에서 힘을 주지 않으면 확실히 다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택배박스 이런 거 들을 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영상 보면은 무거운 물건 드는 자세 되게 흉측할 수 있는데 그 자세가 다치지 않는 자세니까

배에 힘 주고 드시고요. 이거 꼭 병원 가서 내일 병원 가서 제대로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선일님이요. 여기는 푸꾸옥입니다. 남편이 무려 15개월 만에 휴가를 받아서 가족여행 왔어요. 아침에 둘이 바닷가 산책을 다녀와서 땀 식히며 라디오 듣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너무 부럽네요. 제 친구들 중에 푸꾸옥을 너무 좋아해서 매년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스노클링도 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사진을 많이 봤었는데 너무 행복하시겠습니다. 남편분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사진도 많이 찍고 네, 좋은 추억 남기시길 바랍니다. 4228님이요. 친구 집들이 선물로 뭘 사가면 좋을까요? 저희가 마지막 주자라 진짜 웬만한 건 다 받았을 것 같아서 고민되네요. 두루마리 휴지며 수건이며 머그컵이며 이미 다 있겠죠? 집들이 선물 진짜 어렵기는 한데 저는 갈 때 사는 걸 생각해보면 조명을 생각보다 사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조명이 많아도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싸지 않은 선에서 요즘에 예쁜 것들도 많아서 조명을 한번 검색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자기 돈 주고 사기엔 약간 비싸고 아까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선물 받으면 기분 좋더라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도 듣고 오겠습니다. 최정남님의 신청곡 박혜경의 레몬트리.

이명진님의 신청곡 10cm의 너에게 닿기를, 그리고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박혜경의 레몬트리였습니다. 아, 이 노래를 신청해 주신 이명진님이요. 사연도 보내주셨는데요.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신청합니다. 대학생 딸이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옆에서 하도 많이 듣다 보니 저도 어느새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노래 또 두 분 같이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았겠고요. 저희가 아까 그 전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굉장히 큰 혼란을 좀 드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찾았는데 제가 남편이랑 들었다고 해서 너에게 닿기를 나가는 동안 남편한테 연락을 했는데 무슨 말일까? 라고 해서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됐고요. 지금 작가님께서 또 알려주셨는데요. 뭐 산타나 이런 거랑 전혀 관련 없고요. 그리고 그때 보컬 하셨던 분이 나가시고 영상을 보면서 그 원래 계셨던 보컬리스트 분과 똑같이 부르는 분을 찾아내가지고 연락을 해서 지금은 그분과 함께 합류해서 음악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 혼란을 드려 죄송하고요. 이런 거는 상디랑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계속 문자 사연 보겠습니다. 4787님 카페인 끊기 4일 차입니다. 커피 안 마신다고 별일 있겠어? 했는데 생각보다 별일이 많은 거 있죠. 입에 원두가 돋을 지경이지만 꾹 참고 있습니다. 커피를 끊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머리가 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좀 자주 많이 먹는 사람들은 한 2, 3일 정도 두통이 엄청 생긴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좀 개운하대요. 그래서 이왕 마음 먹은 거 디카페인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그 보리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그거 오르조. 오르조가 그 보리 그거 이름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대신해서 많이 드시기도 하고 저도 며칠 전에 먹어봤는데 커피 같은 느낌이 나면서도 보리차 같은 느낌이어서 이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조금 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45님이요. 저희 집 로봇 청소기는 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하도 깔끔을 떨어서 청소할 일이 없거든요. 바닥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진 꼴을 못 봐요. 그럴 거면 로봇 청소기 중고거래로 팔자니까 그건 또 싫답니다. 아, 깔끔한 분들 너무 좋죠. 근데 이제 깔끔을 내가 깔끔한 건 좋은데 상대방까지 너도 깔끔해야 돼 라고 하면 스트레스지만 알아서 이렇게 머리카락 떨어진 것까지 다 치우시면 그냥 아우 너무 고마워, 너무 잘한다, 최고 이런 것만 해주셔도 되는 거니까 저도 로봇 청소기를 굳이 파는 거는 좀 별로일 것 같고 남편분도 분명히 지치는 순간이 올 테니까 그때는 이런 좋은 게 있어 이렇게 많이 발전했다고 약간 이렇게 하면서 남편분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막 안 아픈데 없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손목 발목 조심하라고 이거 가지고 계시다가 가끔 이렇게 좀 청소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953님이요. 대학교 1학년 때 만나 벌써 20년 지기 친구 4명입니다. 20살에 만나 올해 마흔이 됐으니 두 번째 20살 기념으로 통영으로 여행 왔어요. 아이들 맡기고 자유부인의 몸으로 1박 2일 명 받았습니다. 국문과 4인방 20년 전 그때처럼 맛있게 먹고 신나게 놀아볼게요. 이무진의 청춘 만화 신청합니다. 와 너무너무 좋겠다. 근데 와 너무 좋겠다 이러고 나서 다시 한번 보니까 이제 마흔이 됐다고 했는데 와 옛날에 마흔이라고 하면은 진짜 어른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보다 어리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되게 귀여운데? 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만큼은 라디오 이렇게 사연 보냈으니까 라디오 끄고 네 분이서 신나게 노시기 바랍니다. 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딱 진짜 그때로 돌아가서 재밌게 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이무진의 청춘 만화.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비가 와서 모처럼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3도, 동해는 21도 안팎까지 내려간 상태인데요. 현재 남해안 대부분 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남 영암군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거센 비로 가로수가 쓰러지고 주택 등 시설물 침수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에 계신다면 안전사고에 계속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정체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분기점 1, 2, 3차로에 사고가 나면서 뒤로 2km 극심한 정체고요. 기흥과 양재 부근도 속도 안 나고 반대 부산 쪽은 남사준이 부근에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박소영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흐르면 또 한 곡이 따라옵니다. 주말엔 원 플러스 원. 이번 주 주제는 그 섬에 가고 싶다. 섬에 관한 노래, 섬이 떠오르는 노래 어제에 이어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루이 암스트롱의 오늘 코코넛 아일랜드입니다. 코코넛 아일랜드 들어보셨나요? 코코넛 아일랜드로 불리는 섬이 호주, 하와이, 태국 등 몇 군데가 있는데 리조트 이름으로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이름을 보니까 휴양지 특유의 부드럽고 달콤한 코코넛 향이 나는데요. 생각이 나는데요. 루이 암스트롱도 코코넛 나무가 가득한 섬의 낭만을 담아서 노래했습니다. 1936년에 나온 곡이라 음질이 썩 좋진 않지만 옛날 음원의 맛이 또 있죠. 여기에 플러스 원 해드릴 곡은요. 품 비프릿의 Losing and Letting Go입니다. 오늘 영어 힘드네요. 크고 작은 섬으로 가득한 나라, 태국의 싱어송라이터예요. 우리나라 밴드 아도이 황소윤 씨와 협업도 했고요. 들으면 괜히 설레는 말랑말랑한 멜로디가 입소문 나면서 7, 8년 전부터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분 진짜 좋은 노래 많아요. 품비프릿 찾아보시면 아마 오늘 들으시고 또 플리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루이 암스트롱의 오늘 코코넛 아일랜드.

폰비프릿의 Loving and Letting Go 그리고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루이 암스트롱의 오늘 코코넛 아일랜드였습니다. 와, 저 이거 코코넛 아일랜드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좋네요. 오, 진짜 되게 푸근한 느낌 너무 좋았습니다. 주말엔 원 플러스 원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주제로 노래 들려드리고 있고요. 이번 곡은 핫지와 TJ의 남쪽 끝섬입니다. 기타리스트 핫지, 싱어송라이터 조태준 씨가 함께했던 팀인데요. 예전에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MBC 예능 프로그램에서 알렉스 씨가 뽀뽀하고 싶소 맞나? 이걸 몇 번이고 불러서 유명해졌었고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곡인데 우결 덕분에 알려진 대신 제목보다는 이 가사로 기억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플러스 원 해드릴 곡은요. 샤데이의 키스 오브 라이프였습니다. 남쪽 끝섬이 귀여우면서 능글맞은 뽀뽀송이라면 샤데이의 키스 오브 라이프는 진심을 좀 더 담은 어른스러운 키스송입니다. 처음 봤을 때 운명을 느꼈는데 당신이 나에게 생명의 키스를 해줬다는 가사를 보면 프로포즈나 다름없는 노래네요. 그러면 핫지와 TJ의 남쪽 끝섬 그리고 샤데이의 키스 오브 라이프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극장 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신나는 아나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8월 16일 일요일 오늘 아침 옥상달빛 김윤주였죠. 사연 하나 읽겠습니다. 3824님, 옥디 은은한 개그가 넘나 취향 저격이어요. 피식피식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덕분에 일주일 내내 실실 웃었어요 하셨는데, 저도 이 아침에 정말 이렇게 즐겁게 그래서 저는 일 끝나고 잠도 안 잤어요. 뭔가 이렇게 막 피곤하고 이랬으면 그랬을 텐데 재밌었어요. 진짜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조롱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집착이 많은 여러분을 만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것 같아서 저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정민 님이요. 날씨가 이제 드디어 조금씩 선선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야 산책할 때 숨이 좀 트이겠네요. 선선한 바람 맞으며 기분 좋게 걷고 싶은 노래, 옥상달빛의 산책의 미학 신청합니다. 네, 그러면 끝곡으로 옥상달빛의 산책의 미학 들려드리고요. 일주일 동안 진짜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뵐 수 있으니까 슬프지는 않습니다. 뭔가 자주 이제는 저도 옆에서 상디에게 또 계속 주접떨고 이상한 소리하고 잡돌이하고 옆에서 그런 역할 많이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데이브레이크 원석 씨가 오실 예정입니다. 원석님에게도 많은 문자, 그리고 잘하시겠죠? 조롱도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하실 거예요. 오빠도. 그럼요. 편안한 일요일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일주일 동안 옥상달빛 김윤주

안녕하세요. 배우 이성경입니다. 연기를 처음 시작할 때 기술을 배우기보단 날 것 그대로 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연기를 배우는 대신 평소에 호흡과 표정, 말하는 습관과 자세 같은 제 안의 하드웨어를 조금씩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결국 내면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시간은 결국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소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4: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당신의 건물에는 내진 안전의 기준이 있나요? 디자인 기린이 흔들림에도 변형 없는 내진성, 불연성, 시공성, 친환경성 설계로 건축외장재 내진 패널과 내진 지붕재의 안전을 디자인합니다. 정보조달 우수 제품, 안전의 기준이 되다. 디자인 기린.
7: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스위스에서 통용되는 문화 중 하나가 조용한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점심시간이나 해가 진 시간에는 잔디 깎기, 진공청소기 돌리기 같은 시끄러운 작업을 하는 걸 금기시하는 게 이웃 간의 약속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일요일도 이렇게 고요한가요? 아이들은 여름방학에 막바지라 더 떠들썩하고요. 저는 그게 오히려 여름답다 싶은데요. 게다가 연휴의 중간에 와 있습니다. 조금은 들떠도 되는 일요일 아닐까요? 여러분이 오늘도 놀러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8월 16일 일요일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함께 듣고 왔습니다. 뭔가 일요일 오전에 조금 느긋하게 여유로운 시간 보내면서 들으면 딱 좋을 노래 같아서 선곡을 해봤는데요. 그치만 오늘 또 시끌벅적한 일요일 벌써부터 오전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모처럼 친구들이 강릉에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뭔가 날씨만 허락한다면 야외에도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싶은데 여러분은 이 3일간의 짧지만 소중한 연휴 어떻게 하면서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여행 떠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집에서 푹 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디에 계시든 오늘만큼은 조금 느긋하게 느긋하지 않더라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좋은 노래들 가득 준비해서요. 한 시간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티켓 무조 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 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통 골뱅이.
5: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0: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은 IQ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은 IQ타이
12: 키 더 늦기 전에 IQ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IQ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왔고요. 아까 오늘 브런치 카페 첫 곡으로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함께했는데 뭔가 잔잔한 팝송 하나 더 듣고 싶어서 준비해봤어요. 그로버 워싱턴 주니어와 빌 위더스가 함께 불렀습니다. Just the two of us.

네, 그로버 워싱턴 주니어와 빌 위더스의 Just the Two of Us 듣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뭔가 여행 떠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뭔가 산뜻한 여름 느낌의 노래 같아서 한번 골라봤거든요.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 함께 들어보시죠.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함께 듣고 왔습니다. 다음 곡은요, 엘튼 존 노래 하나 준비했어요. 유월송 함께 들어보시죠.

네, 엘튼 존의 유월송 함께 했습니다. 잔잔한 노래 위주로 들려드려가지고 한번 분위기 바꿔볼게요. 스위스로에 다잘될 거라 생각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이 노래를 알게 되고 나서 그냥 하루 시작을 이 노래로 요즘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께도 뭔가 희망찬가 같은 그런 노래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스위스로에 다잘될 거라 생각해 띄워드릴게요.

0: 네, 스위스로에 다잘될 거라 생각해 듣고 왔고요. 저는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 북카페로 찾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1: MBC FM for you.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2: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카페 놀러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런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 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브런치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태연의 그대라는 시 듣고 와서 북카페로 찾아오겠습니다.

브런치 카페 일요일마다 책 한 권 같이 읽고 있죠. 북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 제목은요. 산다는 슬픔. 작가 박경리. 어제 8월 15일 광복절이지만요. 원주에서는 또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날입니다. 박경리 선생께서 원주의 단구동 옛집에서 토지를 완간한 날 역시 1994년 8월 15일이었는데요. 게다가 올해는 박경리 선생의 탄생 100주년인 의미 있는 해이죠. 박경리 선생은 토지 외에도 수필과 시집 등 다양한 책들을 남기셨는데요. 오늘은 박경리 선생의 미발표 유고 시집 산다는 슬픔 가져왔습니다. 그중 서둘지 말게를 같이 읽어볼게요.

서둘지 말게. 흐린 날 비는 오지 않고 창밖에 개복숭아 후줄에 쳐져 있네. 한바탕 풍 메고 손 씻고 허리 펴고 누우니 가슴이 터질 것 같네. 이유 없이 가슴이 터질 것 같네. 댕강하니 짧은 삼베 치마의 안악 동동거리며 비설거지하듯 왜 그리 사나. 이 사람아 천천히 서둘지 말게. 1년 12달 360일 놀고 사는 것도 형벌이겠으나 시간에 앞서려는 것도 참 불행한 일일세.

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박경리 선생님의 산다는 슬픔이라는 책 6호 시집 일부 서둘지 말게라는 파트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 박경리 선생 탄생 100주년이 의미 있는 해이잖아요, 올해가. 의미 있는 작품들 많이 남기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 선생의 작품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원주 MBC에서 박경리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토지의 위대함을 이야기.

하는 그런 콘텐츠인데 인간 박경리의 삶은 정말 잔혹하고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어린아들의 비극적인 죽음, 가난과 암투병, 이런 끊임없는 시련 속에서 토지가 탄생하는 건데요. 핵심 줄거리는 절망적인 삶이 아무리 덮쳐도 땅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는 한 인간의 존엄성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버려짐과 고통을 문학이라는 생명으로 승화시킨 그런 삶을 사신 것 같은데요. 이 토지의 마지막 부분을 원주 단고동에서 완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박경리 선생 이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지역에서 관련된 행사들이 올해 많이 열리고 있다더라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박경리 선생의 산다는 슬픔 유고 시집, 미발표 유고 시집 파트 한번 오늘 같이 읽어봤는데요. 다음 노래로는 성시경의 좋을 텐데 띄워드릴게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세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6: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 지나갔는데 끝곡으로 인터스텔라 메들리 띄워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전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복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0: 드립니다. 가입비프가스의 별도.
1: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키위나 오렌지, 수박 같은 달콤한 과일들 많이 드시죠? 우리가 흔히 껍질을 까서 버리거나 과육만 잘라 먹곤 하지만 사실 이 과일들의 진가는 버려지던 껍질에 숨어 있습니다. 키위는 껍질째 먹을 때 장운동을 돕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두 배로 늘어나고 오렌지나 레몬 껍질의 제스트는 혈관염증을 줄여주며 수박의 흰 속껍질은 혈액순환과 혈압 조절을 돕는 시트룰린 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자연이 준 진짜 영양은 겉과 속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통째로 어우러질 때 완성되는 법인가 본데요. 내 겉모습이나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만 신경 쓰기보다 우리도 내 내면의 영양까지 함께 채워갈 때 우리 삶도 더 단단하고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8월 16일 일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9: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0: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1: 제조원
12: 현대 오피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2: 워킷 워킷 안전화.
1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6: 뮤직 타임머신 음악은 시간을 되돌리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시간을 되돌아가 보는 시간 뮤직 타임머신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오프닝 곡으로는 1994년도 차트의 71위 박미경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들으셨습니다. 네, 오늘은요. 1부, 2부에서는 1994년도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그리고 3부, 4부에서는 2023년으로 3년 전으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94년도 차트 다음으로 세 곡을 준비했고요. 72의 김건모. 김건모 씨의 노래가 또 70이었네요. 어떤 기다림이라는 곡이었고요. 그리고 69위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곡이었습니다. 아 정말 1994년도 딱 이 연도를 생각하시면은 떠오르는 사람들 그리고 추억들 그리고 어떤 장소가 생각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노래까지도 생각이 나기 마련인데 오늘 1, 2부와 함께 하시면서 그때 그 시절 노래

노래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66위 이문세 씨의 종원에게 준비했습니다. 세 곡을 들려드리겠고요. 먼저 김군모 씨의 목소리 만나보시죠. 어떤 기다림.

문제와 같은 시간이 나의 방 흐르고 있으면 지체 너로 인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그저 한숨을 내쉬며 널 잊으려고 했었지만 나의 마음속에 오늘도 그리움만

난 습관처럼 전화기를 바라보고 있어. 혹시 너의 맘이 변해 내게 다시 전화를 걸지 않을까 해. 소리에 나의 맘은 두근거리지만 역시 넌 아니었어. 그건 난

어제와 같은 시간이 나의 방 흐르고 있어 며칠째 너로 인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그저 한숨을 내쉬며 널 잊으려고 했었지만 나의 마음속에 오늘도 그리워

것처럼 전화기를 바라보고 있어. 혹시 너의 맘이 변해 내게 다시 전화를 걸지 않을까 해. 소리에 나의 맘은 두근거리지만 역시 넌 아니었어. 그건 날 기대었어.

1994년도 차트 함께 만나보고 계시고요. 66위 이문세 씨의 종원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또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다음은 62위 더 블루의 그대와 함께 첫 번째로 띄워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61위 화이트의 화이트까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곡을 들려드리겠고요. 저는 또 잠시 후 좋은 곡들과 함께 2부로 돌아옵니다.

0: voice the truth?
1: Yes, maybe.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산돈.
0: 아, 강원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오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6: 최근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세요.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죠.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994년도 차트 56위 김원준 씨의 짧은 다짐 듣고 오셨습니다. 뮤직 타임머신 또 정오의 희망곡 2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도 1994년도 노래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55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키키의 다른 모습이라는 곡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51위 미스터2의 난 단지 나일 뿐. 그리고 52위는 김종서 씨의 노래였네요. 세상 밖으로라는 곡이었습니다. 자, 이 세 곡을 들려드리겠고요. 예, 1994년도로 다시 한번 떠나보시죠. 먼저 55위입니다. 키키 다른 모습.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5: 백조싱크.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0: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뮤직타임머신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1부, 2부 간에 1994년도 차트의 노래들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또 1994년도 차트의 45위 김광석 씨의 일어나 준비했고요. 잠시 후 또 3부, 4부에서는요. 2023년으로 예 1994년도에 비하면 굉장히 최근이죠. 예, 3년 전 노래들 또 3년 전 차트의 노래들 준비해 있으니까요. 예, 잠시 후에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994년도 차트의 45위 김광석 씨의 목소리 지금 들려드리고요. 저는 또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일어나.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0: 없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김지후의 정호의 희망곡. 정호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첫 곡으로 2023년도 차트 32위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까지 들으셨습니다. 자, 1부 2부에서는 1994년도 차트의 노래를 만나보셨다면요. 3부 4부에서는 3년 전 노래들 2023년으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을 준비했고요. 31위 악뮤의 러블리, 그리고 30위는 아이들의 누드, 그리고 29위는 세븐틴의 노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오공이라는 곡인데요. 이 세 곡을 지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뮤가 부릅니다. 러블리.

2023년도 차트 29위 세븐틴의 손오공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음악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보는 시간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3년 전 차트 만나보고 계신데 방금 들으신 이 세븐틴의 손오공, 아 정말 이 안무를 배워서 혹은 영상을 보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따라주시는 분들 참 많았거든요. 손오공, 뭔가 절도가 있는, 절도미가 있는 그런 안무였는데 또 생각납니다. 29위의 노래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세 곡을 준비했는데요. 잔잔한 또 발라드 장르의 곡도 포함이 돼 있네요. 다음 곡은 28위에 자리하고 있는 김민석 씨의 취중 고백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또 리본 프로젝트의 12번째 콜래버레이션 음원이었죠. 또 멜로망스의 김민석 씨가 이 취중 고백이라는, 필의 취중 고백을 원곡을 재해석하면서 또 멜로망스만의 이 진솔함이 담긴 노래로 다시 한번 소화를 했었는데요. 2021년도에 발매가 됐었는데 2023년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입니다. 또 그리고 27위는요, 샵 안녕의 해요라는 곡이고요. 이 노래도 역시 발라드 곡입니다. 샵 안녕, 얼굴 없는 가수로 이름을 널리 알렸죠. 그리고 나서 발표한 곡들이 정말 좋았어요. 뭔가 2000년대 그 발라드가 부흥했을 때 그때를 생각나게 하는 목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샵 안녕. 또 직장인이라고 하시는데 이 가수로서도 어찌 보면은 투잡인 셈이죠. 그래서 엄청난 능력자죠, 사실. 가창력만 봤을 때에는 뭔가 투잡 같은 느낌이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샵 안녕 하면은 또 너의 번호를 누르고, 이 노래로 처음에 입소문을 타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해요라는 곡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그리고 이어서 26위는 뉴진스의 ETA라는 곡입니다. 23년도를 정말 집어삼켰던 뉴진스 두 번째 또 앨범, Get Up이라는 앨범이었죠. 그 중에 또 타이틀곡 중에 하나였던 ETA, 세 번째로 들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2023년도 차트 28위 김민석의 취중고백 들려드리고요. 저는 세 곡 듣고 돌아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해

0: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2: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춘천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2023년도 차트 25위 NCT 드림의 캔디까지 들으셨습니다. 정우의 희망국 뮤직 타임머신 4부도 문을 열었고요. 3년 전 차트의 노래들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이었죠. 또 정규 1집 앨범이었는데요. 본인들만의 길을 걷고 있는 르세라핌. 24위의 곡도 첫 번째로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위는 DK, 디셈버의 심이라는 곡입니다. 또 그리고 이어서 21위, 스테이시의 테디베어라는 곡입니다. 이 세 곡을 지금 들려드리겠고요. 어느덧 3년 전 차트의 노래들, 이제 20위권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세 곡을 띄워드리죠. 먼저 르세라핌입니다.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023년도 차트 15위 부석순 피처링 이영지 파이팅 해야지 듣고 오셨습니다. 정우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또 8월 16일 일요일에 함께 하셨는데요. 벌써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이거든요. 또 2023년 하면은 참 생각나는 아이돌 그룹도 많고요. 또 그리고 노래들도 많고 한데 2023년에 또 그래도 발라드 장르가 좀 꿈틀꿈틀 거렸던 그런 해였거든요. 물론 저는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룹은 단연 또 뉴진스였고요. 또 그리고 아이브, 아이들, 그리고 에스파, 또 르세라핌 이런 또 걸그룹들이 참 많이 나와서 소위 대박을 터뜨렸던 해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 발라드 장르에서 또 자리를 지켰던 또 윤하 씨도 있고요. 또 그리고 박재종 씨도 있는데 박재종 씨의 노래로 또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도 차트에서 9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헤어지자 말해요라는 곡입니다. 2023년 4월 20일 1집 언론이라는 앨범에 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데뷔 10년 만에 본인의 자작곡으로만 이 첫 정규앨범을 가져왔었던 박재정 씨였거든요. 무려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들였던 이 첫 정규앨범이었거든요. 그래서 박재정 씨가 사실 이 오디션 프로그램 K-POP 스타를 통해서 첫 선을 보였었는데 이 성장 과정을 지켜보신 팬분들께서는 본인의 자작곡으로 성공을 거두는 순간 참 많이들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예, 그 정도로 명곡이 또 나왔는데요. 이 헤어지자 말해요를 띄워드리면서 저는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일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또 대체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뭐 휴일 벌써부터 사실 원래 내일 출근 걱정할 시간인데 예, 아직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빨리 떠나자.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94.3 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신봉선입니다. 여름이면 짐을 다들 한 번씩은 싸게 되잖아요. 뭐 휴가 가느라 또 열심히 짐을 싸고 다시 또 집에 와서 풀고. 아 근데 여행 간다고 짐을 챙길 땐 그 왠지 귀찮으면서도 너무 설레고요. 반대로 여행 끝나고 와서 짐을 풀 때면 아 좋았다,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라는 편안함도 있어요. 두대 잠깐 머물렀던 저는 오늘 여름 휴가 즐기듯 머무다 갈 겁니다. 재밌고 행복한 건 당연하고요. 탈 없이 일주일 잘 머물렀다는 생각에 안심도 되네요. 8월 16일 일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신봉선입니다.

0: 시갈라 션풀이 함께한 Feel Like Home이었습니다. 자, 8월 16일 일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들었고요. 저는 개그우먼 신봉선이에요. 출산휴가를 떠난 영미 씨를 대신해서 마이크 앞에 앉아있습니다. 오늘까지 두댕이들과 함께해요. 아,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호로록 가버렸네. 지금도 뭐 휴가 기간이죠. 뭐 휴가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그렇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또 내일 대체 공휴일까지 있어가지고 바닷가나 산, 그리고 또 계곡을 그렇게 많이 가시대. 아무튼 다들 휴가지에서 듣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즐겁게 즐기시고 안전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 여름휴가는 1년에 한 번뿐인데 제가 며칠 전에 정말 너무 좋은 글귀를 봤잖아요. 어떤 글이냐면, 내가 아주 오래오래 산다고 해도 나에게 남은 여름은 80번 정도, 어쩌면 건강하게 보낼 여름 40번,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여름은 10번, 오늘 여름도 행복해야겠다. 너무 좋죠. 이게 제가 어디서 봐가지고 캡처를 해놨어. 여러분의 여름 우리 신나게 보내야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예, 여러분, 여름 신나게 보내시려면요, 두 대의 신봉선과 함께 해주세요. 참여하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은 무료, 공짜입니다. 글 남길 수 있어요. 자, 이제 더듬지 말고 강구준님 만나보고 시작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신봉선입니다. 에스파의 위플래시 듣고 왔어요. 2817님이요. 사연과 함께 신청곡을 보내주셨네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름휴가 떠나는 중입니다. 늦게 계획했지만 다행히 수영장 있는 펜션으로 갑니다. 신나게 놀다 올게요. 에스파 위플래시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저는 사실 여름휴가 피서지로 MBC 스튜디오를 선택을 했거든요. 두딩이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휴가를 보내고 계신지 풍경도 좋고요. 맛있는 음식도 좋고요. 저랑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자랑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일하고 싶은 분들도 잠깐 숨 고르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던져주시고 알죠?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1799님, 언니 전 김주경이에요. 내일 공휴일이어서 친정 식구들 모두 모여서 동해안 여행 가요. 어른, 아이, 댕댕이까지 총 15명의 생명체가 함께 움직일 예정인데요. 장녀인 제가 리더입니다. 지금 집합 장소로 가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난리 이런 난리가 없어요. 정신이 좀 혼미한데요.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겠죠? 그래도 언니 목소리는 끝까지 챙겨드릴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런 거 정말 단체샷 무조건 찍어야 되는 거 알죠? 나중에 진짜 너무너무 재밌다. 근데 또 저도 이제 예전에 양갱이라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제 사진 찍은 거 있는데 지금 양갱이는 또 무지개 다리 건넜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모든 게 소중하고 또 추억이 되니까 꼭 단체 사진 찍으셔야 돼요. 833 하나님, 주말에 혼자 출근하니까 최고의 장점이 라디오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거네요. 좋아하는 노래까지 나오면 더 신날 것 같아요. 리셋니의 러브 어택 신청해봅니다. 예. 아니 그래, 왜 무슨 일을 하시길래 혼자 출근을 하시지? 아니면 휴가 가시려고 전에 막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런 건가? 그런 것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0892님, 833 하나님, 럭키걸 신드롬 먼저 듣고 러브 어택까지 쭉 들어볼게요.

아일리세의 럭키걸 신드롬, 리센리의 러브 어택에 이어서 4301님의 신청곡 엠플라잉 스타 듣고 왔습니다. 예, 두댕이들 사연 계속 볼게요. 사하나 파라나님, 저 뿌리 염색하고요. 머리 스타일도 완전히 바꿔서 집에 갔더니 남의 편이 사자로 나가서 처키가 되어 돌아왔네 라고 확실히 더운데 열받게 하고 있어. 아, 그 남편분이 약간 좀 감이 있으시네. 라임을 살리셨어. 사자 척키. 저 척키 인형 있는데 그거 때가 꼬질꼬질한데 못 씻겠어. 빨랫줄에 걸릴 거 너무 무서워서. 사구위원님, 시아버지 칠순 생신기념 대구에서 파티하고 서울로 돌아가고 있어요. 한참 달리고 있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잠 깨려고 라디오 듣는 중인데 너무 졸려요. 열심히 운전하는 남편 잠 깰 수 있게 요즘 자주 듣는 태연의 만찬가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안 돼요, 안 돼. 너무 졸리면 쉬셔야 돼. 졸음쉼터 너무 잘 돼 있고 휴게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멀리 여행을 가면 아, 언제 갔다 언제 올라오나 이런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마음을 바꿨어. 그것 또한 서풍이다. 그러면서 약간 뭘 안 사 먹더라도 휴게소에 내려서 산보도 좀 하고 산책하면서 그런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이왕이면 즐기면서 네, 안전운전 하십시오. 사구이호님, 잠 깨시라고 태연의 만찬가 들려드릴게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호텔.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빨리
1: 떠나자.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0: 뿐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지금 경남 서부 남해안 지역에 시간당 4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호우 경보 지역이 추가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통영과 거제시도 호우 경보가 새롭게 내려졌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같은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비가 내일 오전까지는 이렇게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 연휴 동안 이 지역에서 휴가 중이신 분들, 또 경남 서부 남해안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정체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설악부터 화도 구간 포함해 서울 쪽 45km 길게 정체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신봉선입니다. 광고 또 날씨의 정보 이어서요. 0283님의 신청곡 알렌 워커, 사브리나 카펜터, 파루코의 온 마이 웨이 듣고 왔습니다. 사연도 꼭 보내주셨어요. 네.

짧고 굵게 강원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돌아갑니다. 강원도에서 행복했던 기억을 가지고 다시 일상생활 열심히 살아볼게요. 온 마이 웨이 신청해도 될까요? 꼭 틀어주세요 하셨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마냥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찰나의 행복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다가 또 찰나의 행복을 맛보고 그런

영화 있나요? 궁금. 윤호의 땡큐 신청할게요. 저 영화요? 아, 겨울에 서브트랜스 뭐더라? 아무튼 있어. 근데 아니 혼영을 했어요. 혼영을 했는데 사람들이 밑에 막 후기가 가족들이 보기에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때 연말이지 나는 짝꿍도 없지. 그래 영화나 보자 해서 가족 영화면 나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겠다고 봤거든요. 웬걸 너무 잔인한 거야. 그 후기 보고 그냥 갔는데 너무 잔인해서 나와서 약간 이렇게 멍 때리면서 한참 겨울 그 거리를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영화 보러 나가서 너무 내 자신 내가 칭찬해. 7744님 남자친구랑 휴가 계획 짜놨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게 돼서 아 죄송해요. 친구랑 부산에서 강원도로 가고 있어요. 아이고 멀리도 잡았네. 친구랑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고 있는데도 졸리네요. 그래 남자친구랑 짠 루틴인데 이거 친구랑 가니 얼마나 졸리겠어. FX의 핫서머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아 근데 다행히 한참 친구들도 다 시집도 안 가고 뭐 이런 나이인가 보다. 그래도 이 시간 너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랑 강원도로 갈 수 있는 이 시간 너무 즐겨야 돼요. 지금 친구들 다 애들 때문에 못 가고 제 친구들도 저만 혼자니까 아우 얼마나 좋아. 얼른 새로운 남자친구 생겨가지고 더 좋은 데 가요. 알았죠? 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7706님 문자 보내주셔서 땡큐 윤호의 땡큐 들러드리고요. 7744님 듣고 싶다던 FX의 핫서머 바로 나갑니다.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써니 봄 써니 신봉선입니다. 여러분과 2시에 데이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노유노의 땡큐, FX의 핫썸머에 이어서 8002님의 신청곡 엠마리의 2002 듣고 왔습니다. 아, 암만 해도 영어를 좀 배웠었어야 해. 너무 초등학교 영어도 아니고 국민학교 영어잖아요. 2002. 여러분, 이것도 내 매력이야. 내가 뭐 혀를 굴려봤자 얼마나 굴리겠어. 아, 아무튼 주말이라 그런지 이동하면서 듣는 분들이 많네요. 신청곡도 보내주셨고 8002님 저희가 들려드린 신청곡 잘 들으셨죠? 안녕하세요. 남편과 휴가 일정 맞춰서 아이들과 홍천에 놀러 가고 있어요. 인천에서 홍천 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날이 너무 더워서 시원한 물에 풍덩 들어가고 싶어요. 운전하는 남편이 엠마리 2002 듣고 싶대요. 언니 부탁해요. 아, 이 영상 유명하잖아. 엠마리가 그 약간 그 가까워 관객하고 되게 가까운 그 공연장에서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아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친구 내가 미국 사람인데 참 심성이 좋은 것 같더라고. 약간 유격의 느낌이 있어. 예, 영국 사람, 영국 사람, 영국 사람, 영국 사람. Sorry, sorry. 커피팟, 커피팟. 예, 여러분은 방금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를 함께 들으셨어요. 9137님 안녕하세요. 숙제 감옥에 갇힌 사춘기 소녀입니다. 제가 요즘 빠진 노래가 있어요.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 부탁드려요 하셨어요. 아, 역시 사춘기 소녀라 그런가. 소녀입니다. 노래가 있어요.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그래요. 우리 사춘기 소녀 9137님이 빠져있다는 노래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 들려드릴게요.

0: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신봉선입니다. 벌써 2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533. 봉선 언니는 어쩜 목소리도 너무 예뻐요. 언니 따라서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있는 3남매 엄마입니다. 아, 요즘 삶이 팍팍해서 그런지 괜히 오랜만에 이 노래를 듣고 싶어요.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 네, 지금 흐르고 있죠? 그래요. 우린 엄마이기 이전에 여자라니까.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제 데이트 스페셜 DJ 신봉선입니다. 3부로 돌아왔고요. 마이클 잭슨의 블랙 or 화이트 듣고 왔습니다. 예, 1098님이요. 며칠 전에 장염 걸려서 고생하고 있어요. 쉬고 있는데 봉선님 나오신다고 해서 라디오 켰어요. 아파서 우울했는데 봉선님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슬슬 업되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신청곡 마이클 잭슨 블랙 or 화이트 하고 보내주셨어요. 장염 이거 조심해야 돼. 정말. 어이가 없게 장염이 와요. 저 한 번 그냥 너무 더워서 탄산수를 원샷 했거든요. 그때부터 급성이 와서 정말 일주일 내내 고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몇 년을 간 것 같아. 그래서 약간 그 뒤로부터 여름에도 찬 거 너무 먹으면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약간 이런 습관이 생겼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주중에 일하시느라 오늘 제 목소리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머 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 누구지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까지 스페셜 DJ를 맡고 있는 써니 신봉선입니다. 예,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같이 듣고 싶은 노래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2시에 데이트 광고주님 만나고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0: 신제약.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이글파이브의 오징어 웨이게인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신봉선입니다. 4235님이요. 사연과 함께 이 신청곡을 보내주셨어요. 예, 휴가로 속초를 갔다가 컴백홈 하는 길입니다. 몇 년 만에 바다에 온 거라서 물에 들어가서 놀고 싶었는데요. 아들이 바닷물 한번 잘못 먹더니 구역질을 하면서 나가자고 해서 정말 몸만 살짝 담갔다가 바로 나왔어요. 그래도 오징어회는 실컷 먹었습니다. 신청곡은 오징어 외계인입니다. 본능에 충실한 신청곡이었다. 예. 아, 맛있겠다. 오징어회 정말 맛있는데. 예. 8038님. 여름에 들으면 엄지척인 노래 신청합니다. 저의 최애곡이지만 제 또래인 봉선님도 함께 들으면 엉덩이를 들썩일 수 있는 음악이죠. 엄정화의 페스티벌 신청합니다. 어, 벌써 무슨 노래인가 했네. 당연하지.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짝짝짝짝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어, 엉덩이만 들썩이 어깨가 막 팔자로 왔다 갔다 해요. 예. 이혜원님은요. 봉선님 정말 반갑습니다. 더워서 기분이 아주 축축 처지는데요. 텐션업 되는 노래 같이 듣고 싶어요. 샵11의 업로드 신청합니다. 예, 그래요. 기분이다. 듣고 와요. 엄정화의 페스티벌 샵11의 업로드.

엄정화의 페스티벌, 샵11의 업로드, 그리고 에일리의 보여줄게까지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7004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봉선 씨, 저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회사 잘렸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 푹 쉬라는 신의 계시로 받아들여야겠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군 시절 이후 오랜만에 쉬는 시간 가져보렵니다. 에일리의 보여줄게가 꼭 듣고 싶은데 틀어주실 거죠?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되게 긍정적이시다. 근데 이런 마인드는 우리가 배울만 한 거예요. 배워야 해. 어차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하고 그냥 또 타인에 의해서 뭐 어떻게 의해서는 뭐 이렇게 그냥 예, 정신 건강에 좋으려면 이렇게 신나게 살아야 됩니다. 어찌됐건 제가 틀어드렸는데 조금 위로가 됐나요? 네. 또 이렇게 잠깐 쉬시다가 또 원하는 일 하시면 되죠. 그쵸? 2958님. 전남 신안군 비금면입니다. 고추 농사하는데요. 모자 속에 양배추 한 장 넣고 쓰고 있으니 조금 시원하네요. 모두들 더위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아, 진짜 농사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 고생 많으시죠. 예, 올여름 그냥 더워도 더워도 적당히 더워지 너무 더웠잖아요. 그죠? 네, 더위에 맞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온도 아주 싹 식혀드릴 노래 데려왔습니다. 하, 이 노래 진짜 손끝이 시려질 줄 몰라요. 핑클의 화이트.

0: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1: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현재 강한 비구름대는 경남 지방에 집중돼 있습니다. 경남 통영과 거제, 고성과 사천, 남해군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경남과 부산, 전남 일부와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내일까지 시간당 20에서 많게는 50mm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산과 울산, 전남과 경남에서는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내일까지

0: 남부지방은 최대 150mm의 비가 내리겠는데 특히 부산과 경남 남해안은 20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체 공휴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화요일에는 남부지방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신봉선입니다. 광고 또 날씨의 정보에 이어서 풀스가든의 레몬트리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 그렇게 초등학생들이 많이 듣는다고요? 그렇다면 나도 도전. 6671님이 부탁하신 곡이었어요. 늘 2시 데이트 듣고 있는 우성이 엄마입니다. 아들과 함께 듣고 있는데요. 아들이 자기도 문자 보내고 싶다고 해서 보냅니다. 두 손 모으고 사연 읽히길 기다리겠대요. 요즘 아들이 꽂힌 풀스가든의 레몬트리 신청합니다. 꼭 들려주세요. 예, 이 노래가 그래 초등학생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다대요. 저는 박혜경 씨의 레몬트리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노래를 이제 그죠? 이렇게 번안해서 부르신 거죠? 또 하나 배웁니다. 우성아 고마워. 8174님 중딩 아들 둘 방학이라서요. 큰맘 먹고 교외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덥다고 차에서 내리지를 않네.

아우, 역시 에어컨 틀어준 집구석이 최고입니다. 그래도 정양읍 생태공원에 연꽃이 예쁘게 피어 있어서 눈 호강하고 갑니다. 신청곡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10cm의 그라데이션이요 하셨어요. 이게 아이들은 사춘기여가지고 엄마들 이제 안 따라다닐 나이가 됐죠. 그렇게 서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엄마도 집에 계세요?

고롱인가? 예, 아들. 8174님이 아들을 위해서 신청해 주신 10cm의 그라데이션. 그리고 7700님이 절 보면 생각난다든 그 노래 아이유의 팔레트 들려드릴게요.

0: 10cm의 그라데이션 아이유의 팔레트에 이어서 7465님이 신청하신 토이 이지영의 뜨거운 안녕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연도 보내주셨어요. 데프리카에서는요. 집터파크 개장하고 놉니다. 마당 있는 집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막내 아들은 친구들 불러서 2박 3일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 밖으로 나오질 않네요. 아들들은 방학이라 너무 좋겠죠? 엄마도 방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방학이랑 얼른 안녕하고 싶어요. 토이의 뜨거운 안녕 신청합니다. 어우, 정말 나 이거 로망이야. 이게 마당 있는 집에서 물 수조 이렇게 떠가지고 그냥 깨벗고 깨벗고 막 수영하고 그거 또 이따가 또 밥 먹고 또 들어가고. 아, 세상에. 그래요. 진짜 우리 엄마들 고생 너무 많죠. 애들 방학이어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주변에 다. 이제 곧 계약이에요. 예. 2856님 언니 저 제2의 어제처럼 듣고 싶어요. 대체 내가 신청한 노래는 언제 당첨되는 거예요? 언니 떠나기 전에 꼭 들려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은 혼잣말인 거죠? 떠나면 좋겠다. 들어라. 이런 거. 그죠? 아, 제이 언니 너무 멋있잖아요. 목소리 너무 부드럽고. 가요 톱10에서 이 어제처럼을 막 나왔던 기억이 나. 그 막 교포 언니여가지고 되게 막 그 당시에 너무 엣지 있고 힙했어. 우리 때는 그랬었어요. 광고 듣고 2856님의 신청곡 제이의 어제처럼 들려드릴게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딘 거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0: 카카오톡 이야기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6: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신봉선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김지선님, 와, 봉선 언니시다. 오늘이라도 듣게 돼서 진짜 다행이에요. 예전에도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해주셨는데 언제 또 오시나 했었거든요. 밝고 힘찬 언니의 목소리가 듣고 있는 우리한테 엄청 힘이 되는 거 아시죠? 다음에 또 놀러와 주세요 하셨어요. 나 지금 여기서 울면 오반 거잖아. 아, 저도 덕분에 진짜 저도 막 휴가도 잘 보내고 또 에너지도 많이 받고 아무튼 즐거웠어요. 네. 다음번에도 휴가 또 두 대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스페셜 DJ도 누가 올지 너무 궁금한데 기대해 주세요. 누굴까요? 그리고 저 봉선이 어딜 가도 응원해 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소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 순대 장순대 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 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 순대. 빨리 떠나자.
5: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 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0: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FM for you.
5: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상대방이 늦는다는 연락이 오면 그 정도쯤이야 생각하며 괜찮으니까 조심해서 오라고 답장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린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에는 관대하지만 정작 스스로를 기다리는 시간엔 늘 다그침이 먼저 앞섭니다. 느릿해도 괜찮고 잠깐 멈춰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말이죠.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 너무 느린 거 아닐까 하는 채찍질 대신에 다른 사람을 기다리듯 스스로에게도 조금 여유를 주면 어떨까요?

0: 디오 괜찮아도 괜찮아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앞만 보고 빠르게 달리다 보면 내 옆엔 누가 있고 주변엔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유를 갖고 걸어야 주변도 둘러보고 옆 사람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먼저 도착했다고 옳은 것도 늦게 도착했다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조금 뒤처진 것 같아도 괜찮으니까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여유롭게 시작해 볼게요. 자,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준비된 순서 신고합니다. 차트를 달리는 노래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신청곡 함께 할게요. 광고 먼저 듣고 옵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0: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가수의 최근 신곡과 이전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기곡을 모두 만나봅니다. 새로운 신, 옛 고, 신고 합니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가수는 피처린입니다. 피처린은 그룹 세븐틴의 막내인 디노가 선보인 유쾌한 부캐릭터입니다. 나이 지긋한 아저씨로 세상사에 관심이 많고 한국인의 정과 흥 그리고 뽕을 사랑하는 구수한 사람인데요. 디테일하게는 굴지의 가요 기획사 대표라는 직업도 갖고 있습니다. 디노의 부캐릭터인 피처린이 예능을 뛰어넘어 이제는 가수로도 데뷔를 했는데요. 얼마 전 첫 솔로를 발표하고 이번에 미니 1집 길보드를 선보였습니다. 앨범 이름을 이렇게 정한 건 다 같이 흥하고 모두가 길하기를 바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타이틀곡 놀아보세는 세련된 EDM 트랩 사운드에 한국적인 흥의 정서를 결합한 곡으로 남녀노소 판을 벌려 신나게 놀자는 에너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합니다. 놀아보세 피처린의 노래에 띄워드리고 가수 이문세가 내레이션에 참여해 화제를 모았던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다. 이어서 미처 미처까지 만나볼게요.

얼마 손 없애 아껴서 뭐해

0: 사회자.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별이 슬픈 건 더 이상 말을 걸 수 없기 때문이겠죠. 오늘 괜찮으신가요? 아프지만 괜찮은 척 웃고 있는 그 마음 위에 노래 한 곡 들려드립니다.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다.

신고합니다. 이번엔 레드벨벳의 노래 만나볼게요. 레드벨벳은 2014년 데뷔한 5인조 걸그룹이죠. 레드벨벳이라는 이름은 강렬하고 매혹적인 레드와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벨벳이 연상시키는 이미지처럼 색깔 있고 세련된 음악과 퍼포먼스로 전 세계를 매료시키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개성 강한 색깔로 완성도 높은 음악을 보여주던 레드벨벳이 여름 미니 앨범 벨벳 썸머로 돌아왔는데요. 2024년 코스믹 이후 2년 2개월 만에 선보이는 완전체 활동입니다. 총 5곡이 수록된 이번 앨범으로 부드럽고 성숙한 감성이 어우러진 레드벨벳만의 색다른 여름을 만날 수 있는데요. 타이틀곡 서핑 보이는 레드벨벳표 새로운 스타일의 썸머송입니다. 나른한 보사노바 기타와 여유로운 레게 리듬, 또 감각적인 하우스 그루브가 어우러진 댄스곡으로 청량한 사운드와 시원하면서도 몽환적인 보컬이 인상적인 노래죠. 조이가 단독으로 작사를 맡은 서핑 보이 전해드리고 레드벨벳의 대표 썸머송 빨간맛 그리고 사이코까지 만나볼게요.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0: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0: 한 가수의 신곡과 인기곡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신고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 스트레이 키즈입니다. 스트레이키즈는 방황하는 아이들이란 의미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팀원 8명이 똘똘 뭉쳐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나가겠다는 포부를 담은 이름입니다. 포부처럼 스트레이키즈는 신선하고 독특한 곡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스트레이키즈가 얼마 전 한층 자유롭고 여유로운 에너지를 본인들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새 앨범 This and That을 발표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뜨거운 열정부터 사랑과 이별, 또 추억까지 삶의 이모저모를 담아낸 노래로 듣는 사람들에게 공감과 힘을 실어준다고 하는데요. 특히 동명의 타이틀곡 This and That은 그룹 특유의 편안하고 쿨한 무드를 극대화한 힙합 기반의 곡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든 자신있게 해나가겠다는 자신감을 내보인 곡입니다. 이번 앨범에서는 어떤 개성과 혁신을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타이틀곡 This and That 전해드리고 매니아 그리고 특까지 만나볼게요.

신고합니다. 오늘 만나볼 마지막 뮤지션은 서영은입니다. 서영은은 1998년 데뷔한 우리나라 대표 싱어송라이터죠. 기교 없는 맑고 깨끗한 음색과 편안한 감수성이 매력인데요. 2003년 방송된 드라마 눈사람 OST 혼자가 아닌 나를 포함해 OST에서 크게 두각을 드러냈고요. 또 리메이크 앨범에서 독보적인 곡 재해석으로 리메이크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얻고 있죠. 꾸준히 OST를 선보이던 서영은이 이번에 신곡 Good Day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Good Day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충분히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다는 소소한 위로를 담은 미디엄 팝곡인데요. 반복되는 일상 속 걱정과 부담은 잠시 내려두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쁜 하루 끝, 작은 쉼표 같은 위로가 될 수 있는 곡 Good Day 전해드리고 혼자가 아닌 나, 그리고 내 안의 그대까지 만나볼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오늘 2부 마지막 곡은 박상민입니다. 너에게 가는 게 전해드리고 저는 5시에 다시 올게요.

0: 손입니다.
1: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낙화님 신청곡이었습니다. Crash Adams, New Heart. 우회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말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레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일요일 3부 순서 차트를 달리는 노래로 함께합니다. 가장 큰 음악 차트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어떤 음악들이 사랑받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영국 싱글 차트 8월 2일에서 8월 8일 주간입니다. 샘 펜더와 올리비아 딘의 Rain Me이 지난주에 이어 1위를 지키고 있고요. 2위는 샤키라와 머나보이의 Die Die. 또 3위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Hate That I Made You Love Me가 올라있네요. 4위 역시 아리아나 그란데인데요. 바틀이 새롭게 진입했습니다. 5위는 엘라 랭글리의 Choosing Texas가 지난주 3위에서 두 계단 떨어져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 영국 싱글 차트에서는 43위에 오른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허니비 준비했습니다. 달콤한 꿀을 쫓아 꽃으로 날아들지만 결국 침에 찔려 상처를 입거나 죽을 수도 있는 꿀벌의 운명을 위태로운 사랑에 대입해서 사랑이 찾아온 행복과 함께 언젠가 이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표현한 곡입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 허니비 만나볼게요. I guess.

이번엔 영국 앨범 차트입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정규 8집 파트리 신규 진입과 동시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마이클 잭슨의 The Essential, 3위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3집 You Seem Preset for a Girl So In Love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자리를 지켰고요. 이어서 4위는 올리비아 딘의 2집 앨범 The Art of Loving이, 5위는 시에나 스파이로의 데뷔 앨범 The Visitor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주 영국 앨범 차트에서는 1위에 오른 아리아나 그란데의 정규 8집 파틀에서 한 곡 준비했는데요. 이번 앨범은 아리아나 그란데의 가볍고 섬세한 보컬과 아름다운 하모니에 몽환적인 신스팝과 R&B, 또 경쾌한 팝적인 요소까지 다채롭게 담겼습니다. 사랑과 명성, 시련, 마음의 평화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관계에 열려 있어야 하는 복잡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동명의 타이틀곡 파틀은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꽃처럼 힘든 시간을 지나며 새로운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을 담아낸 곡입니다. 잔잔하게 시작해 점점 감정을 쌓아가는 사운드가 인상적인데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파트 띄워드립니다.

이번엔 미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7월 26일에서 8월 1일 주간 차트입니다. 먼저 싱글 차트, 엘라 링글리의 추징 텍사스가 지난주에 이어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2위는 모건 홀렌의 Been By Now가 새롭게 진입했고요. 3위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가, 4위는 엘라 랭글리와 모건 홀렌의 I Can't Love You Anymore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5위는 스텔라 레프티의 보스턴이 지난주 3위에서 두 계단 하락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미국 싱글 차트는 사상 처음으로 상위 5곡 전부 컨트리 곡으로 채워지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컨트리의 강세가 언제쯤 누그러질지 궁금해지네요. 이번 주 만나볼 곡은 2위로 진입한 모건 홀렌의 Been By Now입니다. 이 곡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을 거라 생각했던 사랑이 아직 마음에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지나간 관계를 담담하게 돌아보는 가사와 모건 홀렌 특유의 거친 듯한 보컬이 잘 어우러진 곡이죠. 공식 음원이 나오기 전 콘서트에서 깜짝 발표하며 사람들의 큰 호응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싱글 차트 첫 곡은 모건 홀렌의 Been By Now 들어보고요. 이어서 92위에 자리한 줄리아 울프의 In My Room도 준비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외로움을 풀어낸 곡으로 섬세한 보컬과 몽환적인 사운드가 인상적인 노래죠. 두 곡 같이 만나볼게요. 모건 홀렌 Been By Now, 줄리아 울프 In My Room.

마지막으로 미국 앨범 차트 살펴볼게요. 1위는 모건 월렌의 정규 4집 I'm the Problem이 지난주 3위에서 두 계단 훌쩍 뛰어올라 정상에 올랐고요. 2위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3집 앨범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이 변동 없이 머물고 있습니다. 3위는 찰리 XX의 정규 8집 뮤직, 패션, 필름이 진입과 동시에 자리했고요. 4위는 엘라 랭글리의 데뷔 앨범 Dandelion이 5위는 노아카안의 정규 4집 The Great Divide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앨범 차트에서는 43위로 새롭게 진입한 타일라의 정규 2집 A-POP에서 한 곡 준비했습니다. 이번 앨범은 아프로팝과 아마 피아노를 중심으로 R&B와 팝을 자유롭게 오가며 타일라만의 음악적 색깔을 담아냈는데요. 특히 타이틀곡 That Girl은 경쾌한 리듬과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타일라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보컬을 더한 곡으로 앨범의 밝고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반복해서 듣게 되는 후렴구와 리드미컬한 사운드가 매력적인 노래 That Girl, 타일라입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0: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인 노래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토끼의 샘맘님과 5061번님 신청곡으로 준비했어요. 존박 내 생각 아이유 레인드롭.

윤건의 라떼처럼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로이킴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어서 거미의 그대 돌아오면 이었습니다. 여우의 눈꽃님과 길맘님, 또 사로비아님께서 청해주신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윤도현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사랑 2 전해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홍주미,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0: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 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5: 야, 시원하다.
4: 백년가게 맛집
6: 횡성 새말 토종 순대.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사람의 취향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취향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평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객관적인 평가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음악을 듣고 음악 역사를 빡세게 홍보했고 악기까지 전문가처럼 다루는 평론가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더라도 그의 평가에 월계관을 씌워줄 순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개인 견해일 뿐 예술 감상은 공동체보다 개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집단적 감정보다 개별적인 지성에 뿌리내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원성의 인정일 텐데요.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취향의 영역에서도 다름을 못 찾는 존재가 됐습니다. 개취, 취존을 부르짖는 건 오직 나의 취향에 국한할 뿐 타인의 취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호프를 둘러싼 공기가 뜨거웠죠.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서로 다른 평가의 난반사는 풍요롭고 건전한 사회라는 증거일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수전 쏜택이 말한 것처럼 취향은 맥락이며 이 맥락은 관계의 숫자만큼이나 많고 복잡합니다. 8월 16일 일요일 배승탁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한국에서도 뭐 정말 인기 많죠. 기타 진짜 잘 치는 코리 웡 그리고 탐 메쉬. 탐 메쉬도 노래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뛰어난 기타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이 둘이 함께한 코스믹 산스 오늘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이게 제목이 코스믹 산스잖아요. 네? 코스믹 산스 이게 뭐냐면 저는 몰랐는데 코믹 산스라는 코믹 산스 그 폰트가 있대요. 폰트 이름이 코믹 산스야. 그런데 이게 약간 호불호가 심하대요. 이 폰트에 대해서 호불호가 심하게 갈린대. 그거를 언어 유희처럼 바꾼 거예요. 이것도 누군가에겐 불호도 코스믹 우주가 될 수 있다. 누군가에게 불호도 우주가 될 수 있다. 이게 취향의 영역이잖아요. 이게. 저는 뭐 코믹 산스 폰트가 뭔지 몰라요. 제가 뭐 디자이너도 아니고 모르는데 여튼 누군가에게는 별로인 것도 누군가에게는 우주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의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듯하죠? 예, 네? 그럴듯합니다. 자, 배철수 DJ의 휴가로 저 배순탁이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틀간 스페셜 DJ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 아마가 아니죠. 다음 주 목요일 복귀 예정이시고요. 저는 오늘까지 하고요. 내일부터는 카더가든 씨가 계속해서 스페셜 DJ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광고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시작.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티벤티.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타코 국가 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0: 제시 웨어
1: 슈퍼블루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거 배신의 한수에서 소개했다가 뒷부분이 조금 또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뒤에 소개를 하니까 컴퓨터가 셔터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숙명인데 완곡으로 한번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멋진 곡 가져왔고요. 제시 웨어의 이 슈퍼블룸이 포함된 그 신보가 저는 올해 최고의 팝 앨범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이게 나왔었을 때 듣고 근데 얼마 전에 사람이 함부로 장담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최고다. 반드시 깨지게 돼 있습니다. 마돈나가 뛰어넘더군요. 마돈나의 신보가 너무 훌륭합니다. 물론 제시웨어의 신보도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음악을 이번에는 어떤 걸 가져왔냐면 제가 공연을 정말 많이 가려고 애쓰는데 올해는 좀 바빠가지고 서울 재즈 페스티벌을 못 갔어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 뮤지션의 공연도 정말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놓쳤거든요. 이런 이유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코리 헨리, 해피 데이즈 듣고요. 그 뒤에는 제이콥 콜리어의 음악 가져왔습니다. 제이콥 콜리어 피처링 마할리아, 타이 달러 사인, All I Need 이렇게 두 곡 듣겠습니다. 1, 2, 1

네. 제이콥 콜리어 피처링 마할리아 타이달러 사인 All I Need 들었고요. 그전에는요. 코리 헨리 해피 데이즈 이렇게 두 곡이었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할 시간이 어느새 금방 됐습니다. 패샷 보이스를 또 빼놓을 수 없겠죠. 패샷 보이스의 The Way It Used To Be 듣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옵니다.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경남 지역에 많은 비가 가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긴 했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비 피해도 동반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거제에는 시간당 4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호우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경남 남해안 곳곳으로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비는 내일 오전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남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에는 50에서 150mm 이상, 경남 영남 내륙에는 20에서 70, 충북과 호남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 영남 지역에는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에어 스 마탱라. 뭐 이게 프랑스어라서요. 저 프랑스어 하나도 모릅니다. 프랑스 출신의 일렉트로닉 그룹이잖아요. 에어. 이것도 프랑스어로 사실 에흐일걸요. 에흐. 근데 우리는 그냥 에어. 그날 아침이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뭐 에어를 대표하는 곡 중에 하나죠. 오늘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벤 하워드의 음악을 가져왔습니다. Days of Lantana인데요. Lantana는 꽃인데 꽃. 굉장히 뭔가 화려해요. 하지만 약간 독성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란타나는 매혹적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뭔가 지나고 나면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되었던 것 같은 그런 시절? 나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됐던 그런 시절? 그런 시절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Days of Lantana 함께 듣고요. 그 뒤에는요, Old Sea Brigade, Luke Sitalsing, Summertime Low 이렇게 두 곡입니다.

너무 더운 여름 말고요. 바람이 살짝 부는 여름에 항상 생각나는 곡입니다. Summertime Low, Old Sea Brigade, Luke Sheetal Singh.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Ben Howard, Days of Lantana. 음악 한 곡만 더 듣겠습니다. 세계적인 일렉트로닉 뮤지션이죠. Fred Again, Adore You.

0: 충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2: 네, 배철수 DJ의 휴가로 작가를 맡고 있기도 한 저 배순탁이 이틀간 어제 오늘 배철수 음악 캠프 DJ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8시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 어느새 벌써 2부 끝곡입니다. 파올로 프레수, 세계적인 이탈리아 출신의 트럼본 연주자죠. Si dolce è tormento. 이탈리아어 당연히 모릅니다. 달콤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여백의 미, 모자란 듯 여유를 두는 미덕. 어느 작가는 이걸 우리 조상들의 구푼 철학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구푼은 약간 덜 피어서 만개의 기대가 남아있는 꽃, 조금 설익어서 생기가 가득한 과일, 배불리 먹지 않는 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는 말, 남김없이 다 누리지 않는 복, 또 뭐가 있을까요? 여름이 지나도록 다 쓰지 않은 휴가? 하산길을 위해 남겨둔 다리 힘, 질릴 만큼은 자주 안 봐서 만날 때마다 반가운 얼굴들? 뭐든 꽉 차면 부담되니 살짝 헐렁하게, 요즘 날씨에도 어울리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는 순간 일상도 멈춰버립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굿끼리 베이글.
1: 클릭하면 집으로.
0: 굿끼리 베이글.com.
2: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3부 첫 곡 스웨디시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더 레전드 오브 젤다.
1: 제가 이 배철수 음악 캠프 배철수 DJ 휴가 가실 때마다 주말에 스페셜 DJ 지금 맡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3부 첫 곡은 계속 게임 음악으로 나름 컨셉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나름 컨셉이 있어요 이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철수 DJ께서는 지금 휴가 중이시고요. 다음, 그러니까 오는 목요일에 복귀하십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0: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0: 네, 에디트 허스 오션 오브 나이트 두 번째 곡이었습니다.
1: 제가 인별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별하별 메시지를 진짜 많이 받거든요. 네. 그 중에서는 뭐 욕도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가끔씩 이제 노래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저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많지 않아요. 제가 뭐 많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럴 때는 진짜 거절하지 않고 예전에 그 얼마 되진 않았어요. 밤바다 구경하러 가는데 노래 하나 추천해달라고 어떤 분이 하셔가지고 그때 이 노래 추천해드렸습니다. 네, 이 노래 딱 오션 오브 나이트 이거만한 게 어딨어. 그래서 그 생각이 갑자기 퍼뜩 떠오라가지고 제가 워낙 좋아하는 곡이어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그 3, 4분은요 계속해서 제가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곡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뭐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지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곡은요 마일드 오렌지의 음악 가져왔습니다. This Kinda Day.

마일드 오렌지, This Kind of Day 함께 들어봤습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아주 소프트한 음악을 추구하는 밴드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류의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또 이런 음악들을 찾고 듣다 보면은 이렇게 얻어 걸리는 곡들이 있거든요. 아, 이 곡은 그래도 좀 낭중지추다. 말 그대로 그런 곡들이 있는데 그런 곡 중에 하나로 저는 느껴져서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곡. 이 스페셜 DJ 가끔씩 할 때 반드시 제가 빼놓지 않는 제 인생 밴드, 제 최애 밴드의 음악을 또 다른 곡으로 들어봐야겠죠. New Order, Restless.

네, 뉴 오더의 Restless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3부 마지막 곡입니다. 허비 헨콕의 아주 펑키한 리듬이 돋보이는 곡 가져왔는데요. 제목이 진짜 재밌어요. Hang up your hang-ups입니다. 앞에 hang-up은요, 끊어버려, 내던져버려. 뒤에 hang-ups는요, 걱정, 고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일단 춤춰. 지금 기분 좋잖아. 이런 뜻의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비 헨콕의 hang up, your hang ups 듣고요. 4부에 다시 돌아옵니다.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MBC 강원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0: 한국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영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통영과 거제, 고성과 사천, 남해군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경남 지역과 부산, 울산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면 경남 남해안에는 50에서 150mm, 영남 내륙에는 20에서 70, 충북과 호남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영남과 제주도는 모레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 특히 내일 새벽에 영남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총 28km 구간이 어려운데 특히 횡성에서 새마을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코난 그레이 룩얼라이크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켄트의 음악 가져왔는데 이게 또 이것도 제목이 재밌어요. 예. 이게 발음이 어렵습니다. 만넨 이덴 비타 하텐. 스웨덴 출신의 밴드잖아요. 켄트가 이 스웨덴어고요. 해석하면은 그 하얀 모자를 쓴 남자 뭐 이런 뜻입니다. 하얀 모자를 쓴 남자. 그러면은 왜 하얀 모자냐, 흰색 모자냐? 스웨덴에서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전통적으로 흰색 모자를 쓴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유추하면 재밌는 거죠. 뭐냐? 이 서구는 우리보다 성인 취급을 빨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의 문턱을 넘었다는 뜻이에요. 성인의 문턱을 넘어서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 여러 가지 세상 경험도 많이 해보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하면서 또다시 이 하얀 모자를 쓰기 전의 시절, 고등학교 그 순수한 시절을 그리워하는 약간 그런 내용의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켄트의 이 곡 듣겠고요. 발음은 다시 못합니다. 방금 알려드렸죠. 그리고 그 뒤에는요. M83입니다. M83, Wait.

0: 찾아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선도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6: 네. 휴가를 떠나신 배철수 DJ를 대신해서 어제 토요일 그리고 오늘 일요일까지 이틀 동안 저 작가를 맡고 있는 저 배순탁이 DJ로 여러분께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곡들 쭉 들려드렸습니다. 가끔씩 하는 건데도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전 심지어 여기 작가잖아요. 작가. 작가인데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만큼 이 프로그램의 무게감이라는 것이 남다르구나라는 거를 가끔씩이지만 할 때마다 느낍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MBC PD분들, 송명석 PD를 포함해서 다 저를 평일에 시키겠습니까? 토일이니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 진실을. 그래도 이틀 동안 제가 평소에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곡들을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는 이렇게 장이 있다는 거는요. 저에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부터는 3일 동안 월화수 차정원 씨 카더가든 정말 재밌고 음악도 잘하고 저도 너무 팬인데 3일 동안 카더가든 씨가 카더가든님 씨 외국어 뒤에 붙이는 거 좀 이상하게 어색해. 하여튼 3일 동안 DJ 맡아주실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다시 또 작가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철수 DJ는 목요일 복귀 예정이십니다. 끝곡은 이것도 이제 컨셉으로 가야죠. 계속해서 신해철 씨의 음악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렸는데 이번에는 Next Friends 들으면서 오늘 주사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배순탁, 박수호영, 디스크 자키 배순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성경입니다. 연기를 처음 시작할 때 기술을 배우기보단 날 것 그대로 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연기를 배우는 대신 평소에 호흡과 표정, 말하는 습관과 자세 같은 제 안의 하드웨어를 조금씩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결국 내면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시간은 결국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린...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930년대 미국 프리드맨이라는 남자의 눈에는 4살배기 딸이 밀크쉐이크를 먹는 모습이 매번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유리컵은 무겁고 빨대는 길고 곧은 데다가 아이의 키는 작아서 컵을 기울이면 쉐이크가 쏟아지고 빨대를 억지로 꺾으면 내용물이 막혀서 안 나왔기 때문인데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그는 빨대 겉면을 치실로 감아서 촘촘하게 페인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아코디언처럼 빨대를 구부렸다 펼 수 있게 말이죠. 그 뒤로 딸아이는 아빠가 만든 구부러지는 빨대로 좋아하는 쉐이크를 맛있게 먹을 수 있었대요. 위대한 발명품들은 사소한 관심에서 출발해 애정을 거쳐 탄생합니다. 누군가에게 조금 더 편했으면, 조금 더 쉬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8월 16일 일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였습니다. 오프닝에서 1930년대에 딸아이를 위해서 구부러지는 빨대를 발명한 조지 프리드먼에 대한 얘기 나눴어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빨대인데 이게 나중에는 병상에 누워서 물을 마셔야 하는 환자들에게 유용해지면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발명품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약간 불편을 겪고 있어서 제 주변에도 이제는 좀 유사하게 카피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골프공에 끼워서 줄을 긋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캡 같은 제품이 있는데 그게 오리지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남편이 아내가 퍼팅을 잘 못해서 그거를 만들었는데 상용이 되면서 선수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었고 지금도 아주 덕분에 잘 살고 계시거든요. 자, 오늘 3, 4부 영화가 빛나는 밤 이지혜 영화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하나의 주제로 기자님의 추천 영화와 부엉이들이 재밌게 본 영화까지 골고루 만날 거고요. 이따 9시부터예요. 오늘도 저한테 말 걸어주실 분들은 단문 50번,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

0: 시티 OCR 9단지 오션 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 언제 어디서나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3: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지긋지긋
5: 무조맨 티어실 원스야.
6: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6: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6: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7: 한여름밤 별밤에서 펼쳐지는 음악축제 썸머 페스타 인 별밤. 세 번째 무대를 뜨겁게 달궈줄 주인공은 밴드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 가든 스튜디오에서 기다릴게요.

어반자카파의 그대 고운 내 사랑 듣고 오셨고요. 유연신님께서 대장부엉 처음으로 사연 보내요. 50대에 운동의 필요성을 느껴서 힘들어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일요일은 마무리는 별밤이죠.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하다 보면은 진짜 확실하게 보상을 주는 게 운동뿐이구나 싶은 마음에 진짜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실 거예요. 심지어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하실 거고 그 결과는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나의 육체겠죠. 그로 인해서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것들도 많고 덜 아프고 편해지실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3472님 10월에 결혼하는 예비 신부입니다. 이제 결혼이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아기 천사가 찾아와줬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아직 초기라 주변에 못 알려서 대장부엉한테 먼저 축하받고 싶어요. 저한테 먼저 알려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미리미리 찾아온 아기 천사까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진짜 주변에서 기뻐할 분들 많으실 텐데 아이고 진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행복한 소식 많이 전해주세요. 날씨 좋을 때 결혼하시는군요. 박주희님 저는 경남 거제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수요일부터 언니가 물복숭아를 먹고 싶어 해서 미루고 미루다 오늘 사러 가기로 했는데요. 집안 마트에 가려다 지금 바다로 가고 있네요. 바다가 집에서 20분 정도 걸려서 엄마랑 언니랑 셋이 가고 있어요. 가서 이쁜 사진도 찍고 바다에 발도 담그고 별밤도 듣고 재미있게 놀다 올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바다가 집에서 20분이 걸리다니 너무 부러운 환경이에요. 그리고 당연하다 싶은 분들은 또 이거를 잘 못 누리고 사는 분들도 많은데 이걸 양껏 누리면서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레드벨벳의 Surfing Boy.

레드벨벳의 썰핀보이 이어서 딘딘의 태양은 가득히 들으셨고요. 6395님께서 46세 새 아이의 엄마예요. 얼마 전 한국사 시험을 쳤는데 가채점 아니 불합격이 나온 거 있죠? 내년에 다시 도전해 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공부 안 하고 그냥 치신 건가? 그런 거면 진짜 멋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조금만 노력하시면 뭐 바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의숙님은 5학년 9반 일본 여행 가이드예요. 교토 투어 마치고 오사카로 돌아와서 일찍부터 침대에 누웠는데 2시간째 잠 못 들어 라디오나 듣자 해서 미니를 켰습니다. 가이드 외길 인생 35년 동안

동안 여름이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이제 6학년을 눈앞에 두고 보니 몸이 안 따라가는 것 같아서 싱숭생숭한 밤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그 이제 50대 운동 시작하셨다는 분처럼 근데 가이드 하셨으면 활동성 많아서 운동량이 부족한 분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근력 운동을 따로 하시면 한결 달라지실 거예요. 절대 늦은 때가 아닙니다. 요즘은 6학년이라 불리우는 60대 인생은 다들 느끼실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느끼던 그 60대와는 완전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숫자가 주는 무게감은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5학년으로 올라간다라는 건 처음으로 느끼는 그 숫자의 압박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해도 뭐 일단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는 하루하루의 단위이지 숫자가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뭔가 엄청나게 거대한 변화를 주지는 않지 않을까도 생각도 하고 아무튼 35년 동안 해내신 일인데 앞으로 더 빛나게 잘하시면 잘했지. 그러니까 신체만 좀 건강하게 돌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4050님. 이나님, 저는 남자친구와 취미로 배드민턴을 치는 부엉입니다. 얼마 전에는 충남 아산에서 하는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준결승전 구경도 했어요. 남자친구와 같이 운동하니 경기도 보러 다니고 너무 좋더라고요. 피오야, 우리의 꿈은 서로 배려하며 배드민턴 더 즐기기야. 기분 전환하려고 코요태의 우리의 꿈 신청합니다. 라고 아주 활기찬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건강한 취미 이어나가고 있는 두분 응원하면서 코요태 노래 들을게요. 우리의 꿈.

0: 똑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경남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과 남부 내륙에는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면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는 150mm 이상, 남부 내륙에는 최대 80mm 이상, 중부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잦아들고 나면 내일 오후부터는 중부와 호남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초속 15m, 남해안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일직분기점 부근에 고장차 서 있어 불편하고요. 아직 정체도 심해서 송악에서 포승, 서평택에서 화성까지 어렵습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Earth, Wind and Fire의 That's the Way of the World 들으면서 일요일 별밤 2부 시작했습니다. 이현정 님이요. 아,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엉망진창이었는데 햄버거랑 핫초코랑 라디오 들으니까 살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탄수화물과 당과 적당한 수다. 모든 걸 괜찮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조합입니다. 근데 이 날씨에도 핫초코를 드셨군요. 저 요새 아이스 초코 엄청 마시고 있는데 핫초코를 마실 생각은 안 들었는데 그래도 더위에는 좀 강하신 편인가 봐요. 김강수님, 가끔 오는 부엉이는 아니고 뻐꾸기입니다. 고3 딸이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결심하자마자 방에 불이 나갔어요. 등 갈아주고 공부시켜야 할까요? 하루 쉬게 할까요? 야, 이거는 진짜 따님의 어떤 그 결심을 응원하는 거대한 기운이, 자, 그 결심 내가 받고 정확히 내일부터 이 악물고 시작하자라는 어떤 우주의 기운 아닙니까? 이거는 괜히, 왜냐면 안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고 울적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뭔가에 계신 것 같으니까 오늘까지는 열심히 체력 보충하고 놀 거 실컷 놀고 내일부터 아주 그냥 제대로 시작해보자 하시는 건 어떨까요? 아무튼 참 희한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집니까? 5512님, 최근 수술 후 열흘째 입원 중입니다. 창밖 야경 보며 별밤 들으니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일상이 조금 회복되는 것 같아요. 모두 건강하세요. 엄청 큰 수술하셨군요. 열흘이나 입원 중이시라니요. 그래도 조금 회복이 인 것 같아요.

무탈하고 이전보다 더 안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마음 깊이에서부터 응원하겠습니다. 7728님, 주말에도 여지없이 9시에 퇴근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주말에 일하는 건 세월이 흘러도 늘 외로운 일이지만 빨리 남편과 귀여운 반려견이 기다리고 있는 집에 가서 시원한 수박으로 하루 마무리해야겠네요. 우효의 민들레 신청합니다. 그래도 이 집에서 펼쳐질 풍경이 너무 완벽합니다. 요즘 집에서 수박이 기다리고 있어서 퇴근길이 즐거운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노래 함께 들을까요? 우효의 민들레.

귀촌한 지 벌써 4년째네요. 미량 씨는 인구 소멸 도시라 동네가 정말 좁습니다. 가끔은 알고 싶지 않은 것까지 다 알게 되기도 해요. 이럴 땐 도시가 그립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그 수도권에서도 그런 동네들이 있어요. 그냥 되게 넓은 동네인데 유난히 마치 집성촌처럼 이사를 잘 안 가시고 그래서 어느 집에 부부싸움 했는지도 저 길 건너 다른 아파트에 누구도 알고 있고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상암에 있는데 여의도도 좀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여의도에 살았는데 엄마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셨어요. 여의도 엄청 크거든요. 근데도 그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작은 일들이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 공유가 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가끔 뭐 정감 있기도 한데 좀 오히려 답답할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태환님은 1970년대 중반 별밤 들으며 카세트 음악을 녹음하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편집한다고 카세트 레버를 켰다 껐다 그렇게 억지 녹음을 해서는 친구들과 전해 듣곤 했어요. 지금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 마음만 앞선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음악 장르가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정겹습니다. 별밤 화이팅! 이라고 아주 아주 아주 옛날부터 별밤을 사랑해 주신 분이시군요. 아 그때도 이 카세트로 녹음을 하는 문화가 있었구나. 되게 오래된 거였군요. 저도 당연히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20년 넘게는 이 카세트로 라디오를 통해서 녹음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음악을 소유할 수 있는 문화가 지속되었다는 거네요. 그래서 유난히 이 카세트의 추억을 가진 분들은 이때의 낭만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저도 음악 나가는데 제가 멘트하는 게 너무 불편하거든요. 녹음할 때 제일 약오르는 게 그거였기에 아무튼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고요. 4916님, 초등학교 6학년인 인간입니다. 저 이틀 뒤에 학원에서 놀이공원에 간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타 학원을 등록했는데 힘들고 손가락도 아프지만 너무 재밌어요. 제 롤모델이 한로로라는 가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온라인 플랫폼 팔로워가 1200명을 넘었어요. 그래서 제 최애 가수 한로로의 너 하나 듣고 싶어요. 아주 좋은 일이 연달아 터지고 있는 분입니다. 기타를 지금부터 배우면 얼마나 잘 치게 될까요? 꾸준히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음악을 하지 않더라도 악기 하나쯤 내가 원하는 음악을 툭 연주할 수 있는 삶, 진짜 어른이 되어서는 그게 정말 근사한 포인트가 될 거거든요. 응원드리면서 노래 들려드릴게요. 할로로의 너와 나.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일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4893님 대장부엉 25살인 제가 사춘기를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애교를 많이 부리려고 노력하는 딸 모드입니다. 늘 데려다 주신 아빠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여기서 노래 하나 선셋 롤러코스터의 블루버드 듣고요. 3부에서 이지혜 기자님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쏘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펼쳐진 영화를 입체적으로 보는 시간. 영화 저널리스트 이지혜의
1: 영화가 빛나는 밤.
0: 이지혜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진짜 그 왜 절기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1: 정말 귀신 같죠.
0: 저 솔직히 바로 앞두고는 네. 이제 드디어 아무리 뭐 무슨 절기 매직 다 필요 없어.
1: 맞아요.
0: 이것 봐 했는데 귀신같이 열대야가 한 풀이 탁 꺾이더라고요 그때.
1: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안 믿었거든요.
0: 근데 무슨 입추야 막 그랬었는데
1: 그날 저녁부터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0: 와 진짜 와. 절기의 신이 기가 네. 진짜 센 거야. 내가 이약 몰고 아무리 이상 기운이 와도 내 말이 맞다라는 걸 내 평생 증명하리라.
1: 그리고 또 한국인들이 참 강한 게 네. 그동안 막 39도까지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리 입추라서 선선해졌다 하더라도 네. 이제 온도를 보면 기온을 보면

0: 32도? 막 이랬어요. 근데도 아 시원하다.
1: 시원하대.
0: 이 정도면 걸어다니지만 하지.
1: 아니 그리고 자꾸 이제 너무 시원해졌으니까 밖에 나가서 하는 운동 하자는 친구들 있고. 아니 좀 계속 진정시키고 있어. 제 주변에 열광적인 그런 운동러 친구들은 네. 나 죽는다 그러다.
0: 아무래도 저는 진화하고 있는 것 아닐까.
1: 아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0: 네네. 그럴 슈퍼 휴먼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
1: 그래. 우리도 좀 합니다. 해야지. 안 그래도 요즘 10대들 보면 네. 한 차례 또 진화했다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외형적으로.
0: 맞아요.
1: 그래서 가끔 좀 약간 좀 쓸쓸한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도 나름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군요.
0: 늘 크크들도 열심히 힘을 내고 있다고요.
1: 맞아요. 힘냅시다. 자 그리고요. 너무 신기하고 네. 한편으로는 뭔가 부러운 게요. 가요는요 요즘 이러다가 네. 거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수준으로 맞아요. 이렇게 치고 도망친 곧 30초 안으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제 거의 2분대 평균인데
0: 그러니까요.
1: 영화는 네. 거의 이제 뮤지컬에 육박하는 네. 타임라인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0: 맞아요.
1: 작년에 아바타가 3시간 17분이었는데 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가 2시간 40분 최근에 오디세이가 2시간 50분 네. 약간 그래서 제가 그냥 비영화인으로서 멀리서 보면 비니큰 네. 부익부처럼 맞아요. 되게 거장 감독이면 네. 이게 그냥 권한잉 느낌?
0: 이게 참 잘 지적해 주신 게 작은 영화들은 오히려 길이가 줄어들고 있어요.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 시간이 안 되는 중편 영화들도 개봉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렇게 앞서 말씀하신 영화들처럼 뭐 거장 감독, 놀란 감독 정도 되면 그치. 이제 3시간 이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독의 뭐 오디세이라는 영화는 사실 놀란 감독은 3시간을 넘기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현재 IMAX 상영 기술이 한계가 3시간인 거예요.
1: 아,
0: 그래서
1: 다행이네.
0: 어쩔 수 없이 이제 줄였던 거고 세상에. 그럴 수 있는 건 놀란 감독이란 이름 그리고 이 오디세이라는 영화 자체가 이제 전 세계 시장을 노리면서도 또 노리는 게 또 있죠. 아카데미. 아카데미 후보작들은 영화의 러닝타임이 어떤 상업영화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더 길어요. 아~ 2시간 미만의 영화들이 이제 후보작에 오른 경우는 뭐 2011년, 2018년 요 정도밖에 없고 대부분 2시간 반이 훌쩍 넘는 그런 영화들 그리고 수상작으로 가면 더 길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경우에는 3시간 40분이
1: 그랬거든요.
0: 네. 이미 영화는 그때부터 길었어요. 사실 점점 짧아지는 추세였는데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조금씩 길어지다가 최근에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들은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참 영화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것이 재밌는데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을 때 영화 만드는 스튜디오나 극장이 긴장했잖아요. 이제 우리 시대는 끝나는 건가?
1: 맞아.
0: 거기에서 이제 경쟁력을 가지려고 TV에서 볼 수 없는 큰 화면, 스펙터클, 그리고 긴 이야기 이를 이제 극장에 걸면서 살아남았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OTT가 대항마로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OTT와는 약간 영향을 굉장히 주고받고 있는 것이 일단 OTT에서 긴 영화들도 많이 이제 선보이다 보니까 관객들도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긴 부분도 있고 특히 젊은 관객들 그리고 또 OTT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가설 중에 하나는 이제 OTT 시청에 익숙해진 이제 시청자들은 시리즈물을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몰아보기도 많이 해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긴 상영 시간의 부담이 전보다 덜할 수 있다.
1: 오히려.
0: 네, 그런 가설도 있죠.
1: 야, 또 그런 좀 생각보다 꽤 긴 히스토리의 네. 근거와 흐름이 맞아요. 있었군요. 네. 흥미롭습니다. 아무튼 뭔가 길어지는 건 좀 부러워요.
0: 아 근데 저의 허리는 그렇게 좋아하지 진짜. 않더라고요.
1: 그렇죠.
0: 저는 2시간 10분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길이입니다.
1: 이러다가 나중에 스코세지 감독이 네. 한 4시간 들고 옵니다. 아들 작작 하라면서.
0: 운동 열심히 해야겠네요. 예.
1: 자 이번 주도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지 영화가 빛나는 밤으로 주제 확인하고 영화 얘기로 들어갈게요.
0: 네 오늘의 주제는 뉴욕입니다.
1: 너무 많은 영화가 있을 것 같은데 뉴욕을 배경으로 한 여러 영화 중에 어떤 작품일지 마마모의 뉴욕 듣고 와서 기자님의 아주 사적인 감상문으로 확인할게요.

0: 아마도 슈퍼히어로 영화 역사상 가장 영리하고 성대한 이벤트 아니었을까요? 영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 전현직 스파이더맨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말이죠. 마스크를 벗자 드러난 앤드류 가필드의 얼굴에 차원을 넘어 걸어 들어온 토비 맥과이어의 극장안이 탄성으로 가득 찼죠. 멀티버스 남용으로 팬들의 신뢰를 잃었던 M사 시네마틱 유니버스 안에서 모처럼 제대로 쓰인 평행 우주 덕분에 피터 파커는 스파이디 선배님들과 뉴욕을 구해냅니다. 아이언맨의 지원과 보호 없이 온전히 자신의 희생으로 세상을 지킨 피터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혹독하지만 스파이더맨이 어떤 히어로입니까? 그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스파이더맨의 무기인 웹스윙을 하려면 일단 추락해야 하죠. 추락을 활공의 동력으로 삼고 날아가는 우리들의 친절한 이웃을 오늘도 응원합니다.
1: 저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요. 스파이더맨 인데 2021년작 노웨이 홈입니다.
0: 네.
1: 극장에서 처음 스파이더맨을 봤을 때 그냥 저는 이게 제가 선택해서 본 게 아니었었거든요. 저는 원래 좀 이쪽 계열 영화를 그렇게 즐기지 않는 편이라
0: 네네.
1: 그 너무 재밌어서 깜짝 놀랐던 기억.
0: 누구 버전의 스파이더맨을?
1: 토비 맥과이어였어요.
0: 아, 그 너무 좋았죠.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도 좋았죠.
1: 그냥 2D 극장이었는데도 네. 와 내가 막 화면으로 막 당겨졌다가 튕겨져 나가는 그런 느낌도 받고
0: 네.
1: 했었는데 이 요번에 또 신작도 나왔.

0: 네. 노웨이홈을 딱 집어주신 이유 네. 궁금하고 요거는 일단 어떤 내용이었죠?
1: 일단 노웨이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개봉한 이제 스파이더맨 앞선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이 M사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스파이더맨이 처음 등장한 것은 11월 때예요. 이때가 어떤 때냐면 팀 아이언맨과 팀 캡틴 아메리카가 나눠서 서로 이제 대립하던 때였는데 팀 아이언맨의 이제 대장이죠. 아이언맨이 이제 이런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미리 이제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 얘다 이래가지고 피터 파커를 찾아가서 영입을 하는 거죠. 우리 팀에 들어와서 나를 도와라. 그래서 이때 이제 처음 등장을 해서 일종의 아이언맨의 인턴십 같은 것을 이제 수료하면서 히어로 이제 수업을 하고 아이언맨으로부터 이제 최첨단 수트를 이제 받아서 그걸로 자신의 이제 히어로 활동을 해나가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주 어린 학생이죠.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네. 다른 어벤져스들에 비하면 아직도 너무 어린 아이고 이 새로운 M사 시네마틱 유니버스 안에서 또 이런 통통 튀고 약간 천방지축의 실수도 많이 하는 이런 어린 아이 소년스러움을 굉장히 많이 살렸고요. 그게 홈커밍이나 이제 엔드게임까지 이어졌던 거죠. 아시다시피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는 이제 아이언맨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을 해서 인류를 구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큰 상실을 겪고 있는 이 스파이더맨이 다시 어떻게 히어로로서 또 피터 파커로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준 게 파 프롬 홈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혼자 힘으로 이제 일어나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다른 숙적을 만나면서 그 숙적과 대립하고 이기고 또 세상을 구하기는 하지만 그 숙적이 피터 파커의 정체를 이제 폭로하고 피터 파커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이제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이제 대중으로부터 호도당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노웨이 홈이에요.
0: 벌써부터 숨이 턱 막히네요.
1: 억울한 사연이 막 가득가득하죠.
0: 그렇게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요?
1: 네. 그래서 자신은 이제 위대한 사람, 위대한 영웅이 되고 스파이더맨은 자신을 음해하고 또 심지어 세상을 이제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안티 히어로로서 이제 대중에게 각인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이제 혼자 힘으로 그걸 이겨내 가려고 하는 것이 이번 내용이고요. 사실 스파이더맨은 이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토비 맥과이어나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들도 보면 굉장히 짠해요.
0: 맞아.
1: 왜냐면
0: 평범하고.
1: 다른 이제 히어로들은 이 능력도 능력이거니와 약간 현실적인 고민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0: 그치.
1: 대표적으로 아이언맨 같은 경우에는 돈 걱정 없죠.
0: 에이.
1: 토르는 신이죠. 뭐 돈 걱정 할 게 뭐 있어요.
0: 그치. 슈퍼맨은 어떤가요?
1: 슈퍼맨은 그나마 조금 현실에 가깝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또 핍진하게 그려지진 않아요.
0: 그치.
1: 근데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이 비싼 집세 비싼 뉴욕에서 생활비 벌려고 배달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또 사람들도 구해야 되고 그 와중에 대학도 준비해야 되고 그 와중에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너무나 힘들고 바쁜 정말 짠한 친구예요. 이전에 스파이더맨은 뭐 삼촌도 있고 연인도 있고 굉장히 큰 상처가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이 등장했을 때는 너무 상실이 없다. 이전의 스파이더맨과 다르게 왜냐면 처음부터 아이언맨이 발탁해서 아이언맨과 마치 유사 부자 관계를 형성해서 온갖 지원을 전폭적으로 다 받거든요. 심지어 아이언맨이 얘가 과학 영재라는 걸 알고 MIT에 입학시키려고 거기 내가 아는 사람 있다고 또 대학 가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굉장히 극성맞은 아버지처럼도 행동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아이언맨이.
0: 네.
1: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그냥 아이언맨 주니어 아니냐라는 비판이
0: 그러니까.
1: 있기도 했는데 그 모든 비판을 이번 이 노웨이 홈에서 이제 자신의 홀로 힘으로 다 타개해 나간 거죠.
0: 아, 원래 이 스파이더 슈트가 아이언맨이 만들어준 설정인가요?
1: 아니요. 원래 이전에 이제 시리즈에서는 그냥 피터 파커가 스스로 제작해서
0: 그렇죠.
1: 처음에는 되게 막 헐렁헐렁하기도 하고 그냥 일반 쫄쫄이 옷 같아요.
0: 그쵸.
1: 근데 여기서는 이제 M사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는 아이언맨이 이제 슈퍼 슈트를 이제 준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0: 좀 스페셜하겠군요.
1: 네.
0: 자, 그럼 여기서 영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 기자님이 고른 명대사 듣고부터 얘기 나눌 텐데요. 어떤 장면이고 누구 대사죠?
1: 네. 이 노웨이홈의 가장 큰 일은 노웨이홈 말 그대로 집으로 돌아갈 길이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됐냐면 이 미스테리오라는 빌런이 이전에 스파이더맨 모험하고 떠나면서 스파이더맨이

0: 자신의 정체까지 탄로나서 사생활이 없어져요. 그리고 친구들도 사랑하는 연인도 이제 불이익을 겪게 되는 거죠. 손가락질 당하고 막 경찰 수사도 받고 그래서 대학도 막 떨어질 위기예요. 자신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같이 어벤져스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닥터 스트레인지한테 부탁하러 가요. 왜냐하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시공간을 이제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한테 가서 다시 사람들이 내가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해달라. 주문을 걸어달라. 이렇게 해서 주문을 걸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스파이더맨의 실수로 인해서 주문이 잘못 걸려요. 그래서 시공간이 얼그러지고 차원의 벽이 뚫리면서 스파이더맨을 노렸던 이전의 시리즈의 스파이더맨의 빌런들이 모두 다 이 지금 현재의 스파이더맨이 있는 세계로 오게 돼요. 그래서 이들을 다 대항하는 와중에 일도 수습해야 되고 또 자신의 기억을 또 사람들로부터 지워야 되고 이번에도 굉장히 짠한 그런 상황이에요.
1: 와.
0: 근데 여기에서 이제 참 스파이더맨이 대단한 것이 스파이더맨의 가장 큰 히어로로서의 개성은 착하다는 거예요. 모든 뭐 물론 모든 히어로들이 선의로 움직이지는 하지만 스파이더맨의 별명은 우리들의 친절한 이웃이잖아요. 네. 그만큼 다정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못 지나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노리러 온 빌런들을 봐도 이들이 지금 불쌍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자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고 닥터 스트레인지한테도 이제 대항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1: 아, 좀 답답해지는데. 아무튼
0: 조금 다소 그렇죠.
1: 빌런들이 일단 찾아왔는데 그 걔들을 그렇다고 뭐 어떻게 또 공격을 처하게 할 수는 없어서 굉장히 좀 그런 입체적인 상황이군요.
0: 네.
1: 그 장면 듣고 오겠습니다. You could have just left us to die. Why didn't you? Because that's not who he is. I think I can help you guys. If I can fix what happened to you, then when you go back, things will be different, and you might not die fighting Spider-Man. 자, 명장면 듣고 왔는데요.
0: 네.
1: 누구누굽니까?
0: 네, 이제 맨 처음에 왜 우리 죽게 두면 될 거야? 넌 왜 그러는 거냐? 라고 말하는 이제 인물은 닥터 옥토퍼스예요. 얘는 이제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에 나왔던 빌런인데요. 이제 등 뒤에 이제 문어발 같은 이제 쇠 팔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빌런인데 과학자 출신의 빌런이죠. 네. 스파이더맨이 이 사람들이 다 각자 세계에 있던 스파이더맨과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대화를 하다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딱하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를 이제 가두고 이제 연인인 MJ와 친구인 네드와 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이제 계획을 세우려는 순간이거든요. 그때 넌 왜 그런 수고를 하냐, 헛수고를 하냐 하니까 스파이더맨이 바로 대답하지 않고 연인인 MJ가 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딱 이렇게 그냥 착한 사람인 거예요. 눈앞에 공경에 처한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피터가 내가 도와드릴게요. 항상 스파이더맨이 하는 얘기죠. 당신을 도와드릴게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당신들을 이제 고치면 돌아가서 두 번째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작은 어떤 희망에 매달려서 자신의 선의를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1: 그래서 빌런들이 좀 고분고분해지나요?
0: 신기합니다. 이 빌런들이 여기서는 치료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로 이들의 어떤 나쁜 본성을 억누르고 선한 본성을 이제
1: 좀 폭력적인데?
0: 약간 이게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1: 인간개조 프로젝트 같고.
0: 네. 그러면서 좀 개조가 돼요.
1: 개조돼요?
0: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스파이더맨 돕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거죠. 스파이더맨이 사실 가장 원했던 거는 이 모든 뭐 샘 레임이나 마크 웹 감독이 만들었던 시리즈까지 다 포함해서 항상 두 번째 기회를 늘 간절하게 원했던 히어로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앤드류 가필드가 연기했던 스파이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엄청난 웹스윙 능력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이제 건물에서 추락하는 연인을 구하지 못해서 제 손으로 구하지 못해서 잃어서 그게 평생 이제 한이 된 사람이고 또 토비 맥과이어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벤 삼촌을 못 구했다라는 그 복수를 하지 못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늘 상처받았던 사람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 스파이더맨들도 다 한자리에 모이면서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거죠. 그 앤드류 가필드가 연기했던 스파이더맨이 이제 현재의 스파이더맨인 피터 파커의 연인인 MJ를 대신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구해내거든요. 그 얼굴이 너무 슬퍼요. 자신의 연인을 구하지 못했지만

0: 여기 세상에 MJ는 이제 구하면서 네. 자신 스스로 이제 또 구원을 받는 그런 얼굴이고요. 또 이제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도 이번 회차에서 그 피터 파커가 메이 숙모를 잃어요. 네. 다른 악당에게.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고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복수를 이제 자기 손으로 막으면서 벤 삼촌으로 인해서 품었던 복수심이라던가 분노라던가 슬픔 같은 것들이 한 번 더 해소되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과 함께 두 번째 기회를 얻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얻어주기 위해서 스파이더맨이 굉장히 마지막에 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이 두 스파이더맨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1: 그거는 말씀 안 해주시는 거죠?
0: 그거는 뭐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1: 그래요? 뭐예요? 그게?
0: 자신의 기억을 모두에게서 지워버립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 친구, 또 심지어 어벤져스들 에게서도 모두 지워지는 거죠.
1: 이건 죽음에 가까운
0: 죽음이죠.
1: 상징이네요.
0: 자신의 자아를 아예 없애버리니까 그래야만 이 세상을 구할 수 있게 이제 혼란스러워진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결정을 하는 이 어린 소년에게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시리즈의 교훈을 아, 이 소년이 어느새 체화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거죠.
1: 야, 가장 어떻게 보면 희생적인
0: 너무 진짜 너무 눈물이 납니다. 네.
1: 왜 꼭 이래야만 되는 거야. 우리 인생 한 번 사는 거지.
0: 네.
1: 두 번째 기회가 어딨어요. 빌런들 그냥 다 엇보지.
0: 근데 또 이제 다음 시리즈가 나오니까요.
1: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0: 거기서 또 두 번째 기회를 얻습니다.
1: 네, 아무튼 큰 책임을 네. 져버렸고.
0: 네.
1: 아무튼 피터 파커의 행복을 바라겠습니다.
0: 그렇게 됩니다.
1: 아, 네. 좋습니다. 영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3부 마무리하면서 알렉스 샘슨의 플레이 프리텐드 듣고 기자님이랑 4부로 올게요.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

0: 이카운트!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일요일 별밤 4부 시작했습니다. 영화가 빛나는 밤 이지혜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3부에서는요. 뉴욕을 주제로 뉴욕 곳곳을 지켜내는 스파이더맨 이야기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소개해 주셨습니다. 요거는 어떤 작품과 함께 보면 더 좋을까요?
2: 일단은 이 노웨이 홈을 보시면 아, 우리 스파이디 어떻게 너무 불쌍하다. 불쌍해. 혼자 어떻게 살아가 대학도 못 가고 고3이었는데 대학도 못 가요 결국에는.
1: 아니 너무했네.
2: 그리고 혼자 저 비싼 뉴욕에서 집세 어떻게 내고 살지 너무 걱정되거든요. 영화가 그렇게 끝나버려요.
1: 네.
2: 그 마음 그대로 이제 이번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를 보시면
1: 아.
2: 아주 조금은 좀 안심이 돼요.
1: 아 그래요?
2: 아, 이 친구가 그렇게 큰 희생을 한 만큼 많이 성장했고 혼자서 이제 자신의 힘으로 또 다른 영웅으로서의 일기를 써 내려가고 있구나 라는 좀 희망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이 다시 나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친구와 연인들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지만 그 공백을 이겨내고 자신의 히어로로서의 활동을 계속 하거든요. 그걸 보고 있으면 아 우리 스파이디가 정말 많이 컸구나. 스파이디의 맘들을 좀 마음을 놓으실 수가 있어서 이 영화를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1: 네. 아주 스파이디의 가장 큰 어머니 같은 태도로
2: 진짜 네. 이렇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이고 싶어요.
1: 귀여워요. 스파이더라서. 자, 노래 하나 듣고 와서요. 부엉이들은 뉴욕하면 어떤 영화 생각났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스티브 레이시의 오예.

0: 스테이블레이스의 오예아 듣고 오셨습니다. 부엉이들은 뉴욕하면 어떤 영화 떠올랐나 봤는데요. 역시 근데 스파이더맨을 많이 떠올리셨어요. 왜냐하면 그쵸. 워낙에 그 뉴욕의 그 빌딩 숲 사이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네. 하는 모습 때문인지 YJ3님은요. 스파이더맨이요. 뉴욕의 장소가 많이 등장하고 뉴욕을 배경으로 스파이더맨이 다른 적들과 싸우는 모습이 멋졌기 때문이에요 하셨고 민승혁님도 2014년에 나온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가 생각나네요. 오프닝에서 스파이더맨이 뉴욕 상공을 웹 스윙에서 다니는 장면 인상 깊었거든요.
1: 맞아요.
0: 진짜 이게 재밌는 그 화면력으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이 뉴욕의 그 도심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네. 그 씬은 언제 봐도 최고입니다.
1: 이게 뉴욕이라서 그게 사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 마천루들이 살려주고 실제로 그 스파이더맨 파프롬홈에서는 유럽에서 이제 일이 벌어지거든요. 네. 뉴욕의 마천루만큼 파괴력이 안 나요. 확실히 그렇더라고요.
0: 그 어디도 뉴욕 같을 순 없어요. 네. 다음에 한번 혼쭐나게 이집트 같은 데 찍어 가야 돼. 숨을 곳도 없고.
1: 어떻게 하죠? 진짜.
0: 자, 부엉이들 또 어떤 영화 추천해 주셨죠?
1: 네, 1046님께서요. 우리의 귀여운 꼬마 케빈이 화려하고 거대한 뉴욕을 활보하는 나홀로 집에 투. 비둘기들을 둘러싸여 스스로 벽을 치고 살아가는 일명 비둘기 아줌마가 생각나요. 편견 없이 다가와서 말 걸어준 케빈이 도둑들 때문에 공경에 처하자 때마침 나타나서 도와주잖아요. 그분이 원래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케빈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눈이 가장 솔직하다고 하나 봐요.
0: 맞아. 네. 사실 그 뉴욕에 대한 로망을 심어주기로는 네. 나홀로 집에 원보단 투가
1: 아 그럼요.
0: 이걸 보고 뉴욕을 네. 진짜 여행지 1순위로 꿈의 맞아요. 여행지를 꼽으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1: 특히 그 록펠러 센터 앞에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이제 엄마랑 케빈이 만나잖아요. 네. 아, 그 트리는 정말 시간이 오래 지나도 늘 그 똑같은 모습이더라고요.
0: 똑같고 네. 그 진짜 저도 영화를 보면서 뉴욕이 가장 가고 싶은 도시였는데 실제로 보면 보통은 네. 뭐 허무한데 뉴욕은 갈수록 그냥 실제가 더 멋있는 유일한 장소인 것 같고 하지만 네. 좀 사람을 쓸쓸하게 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너무 영화에서 봐서 그런가? 그러니까 너무 뭔가 내가 여기 절대 속할 수 없다는 그런 느낌을 준다 할까? 아무튼 4893님은 뉴욕하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생각나요. 너튜브에서 맥스의 스틸 뉴욕 노래에 이 영화 장면을 입힌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템포에 맞춰 달라지는 앤 해서웨이의 패션들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이게 공식 OST가 아닌데
1: 네.
0: 뭔가 이 영상이 조회수가 엄청 터졌나 봐요.
1: 네, 868만 이상 조회수고 굉장히 편집을 잘했더라고요. 이 감성적인 음악과 이 앤디가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뉴욕에서 고군분투하는 그 영상들을 잘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댓글을 또 참 재밌어요. 댓글 보면 이 영화가 그냥 칭닉스 소설로 해서 약간 로맨스도 있고 그냥 일에 대한 얘기도 있는 적당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영화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그 나이 또래 여성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다 저마다의 의견을 뭐 자기 고생했던 거 저마다의 의견을 이제 영화 해석으로 댓글로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보는 것도 재밌어서 한참 보기도 했었어요.
0: 오, 네. 이 조회수에 기자님도 몫을 하셨군요.
1: 네.
0: 그럼 그 노래 한번 같이 들어보죠. 맥스의 Still New York.

0: 맥스의 Still New York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엉이들이 보내준 뉴욕에 관한 영화 만나볼게요.
1: 네, 0019님께서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어릴 때 주말에 명화에서 봤는데요.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해리와 셀리가 나란히 걷는 단풍길 산책 장면이 나오잖아요. 울긋불긋한 그 풍경이 진짜 이뻤어요. 뉴욕은 도시의 차가움이 느껴지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그 영화 속에서는 뭔가 따스하고 낭만적이었어요. 썸 탈 땐 단풍길이 최고였던 걸까요? 아...
0: 진짜 이 뉴욕은 어디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네. 되게 서정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막 섬짓할 수도 있고 너무 멋있을 수도 있고 이래서 맞아요. 여기서 찍는 건데 비용이 어마어마하지 않나? 이 막 블락을 막 막아야 되고 그렇죠.
1: 몰래 찍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실제로.
0: 그럼 영화 보고 뒤늦게 그 시에서 고소하면 하면 안 돼요?
1: 뉴욕시 공무원들 숫자 너무 적고
0: 아 그래요?
1: 그거 하나하나 다 체크 못합니다. 그래서 몰래 찍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0: 하긴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뉴욕을 위해서는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상 속으로 뉴욕을 만나고 꿈꾸고 네. 거기에 살길 희망하잖아요.
1: 맞아요. 여기 나오는 뭐 이런 단풍 뭐 이런 것뿐만 센트럴파크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셀리가 가짜 오르가즘을 연기하는 그 식당도 여전히 관광객들이 많고
0: 맞아.
1: 거기 가면 이 자리에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0: 아~
1: 셀리가 그랬던 것과 같은 즐거움을 당신도 얻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제 써있다고 해요.
0: 거기서 얼마나 많이들 그걸 흉내냈을지 아찔합니다. 그렇다고 스파이더맨도 몰래 찍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1: 아니, 스파이더맨은 다 이제 막아놓고
0: 아무래도 좀 어려웠겠죠.
1: 심지어 팬서비스까지 해주면서 촬영을 했어요.
0: 우와, 네.
1: 아이들이 멋지다. 워낙 몰려가서 보다 보니까 하긴. 정말 스파이더맨처럼 이제 인사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0: 멋있다. 자, 또 S로 시작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은요. 부패하고 어둡고 거친 도시 고담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 조커가 생각납니다. 고담시가 곳곳에서 뉴욕을 연상시키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섬뜩한 광대분장을 한 조커가 계단에서 춤추는 장면이 있는데 세트장이 아니라 실제로 뉴욕에 있는 계단이더라고요. 도시의 어둠을 담아낸 영화에서 가장 뇌리에 깊게 박힌 장면입니다. 아, 진짜 명장면이었죠.
1: 브롱크스에 있는 계단이라고 하는데
0: 브롱크스.
1: 뉴욕까지 가실 수 없는

0: 분들은 이태원에 가시면 아주 똑같이 생긴 계단이 있어요.
1: 아 진짜?
0: 이태원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2번 출구. 똑같은 계단이 있거든요. 여기서 기념사진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이건 네. 춤도 좀 추고 약간 쇼츠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요?
0: 안정수님께서는요. 재난영화 투모로우를 꼽겠습니다. 뉴욕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여러 랜드마크들이 나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난 후 든 생각은 인간이 더 이상 지구를 괴롭히면 안 될 텐데라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1: 아, 이 영화 있었지.
0: 네.
1: 맞다. 이때만 해도 그냥 SF물 같이 느껴졌었는데.
0: 사실 영화 자체는 그렇게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도 이 도서관 씬을 너무 좋아하는 게 네. 여기에 이 영화의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추우니까 이제 책들을 태우잖아요. 근데 그 책들을 태우는 와중에도 사서가 희귀본인 구텐베르크 성경만은 태우지 말자고 하거나 아니면 태우라는 책들 중에서도 이제 폐혈증에 관한 의료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하기도 하거든요. 결국에 우리의 문명을 위협받고 있지만 인간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안간힘을 쓸 것이다 라는 어떤 영화의 메시지와도 좀 연결이 되는 장면이라서 기억이 납니다.
1: 그렇군요. 자, 이 밖에도 뉴욕하면 생각나는 영화로 티파니에서 아침을 비긴 어게인 레이니 데이 뉴욕 아, 너무 서운하네. 어떻게 뉴욕에 가을이 없다니.
0: 아, 그러니까요.
1: 뉴욕은 그 영화인데.
0: 그쵸.
1: 서운하고요. 하지만 소개된 분들 중 몇 분께는 선물 드리겠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만나는 이 시간 주제는 별밤 SNS를 통해서 공지하고 있어요. 추천 영화 남기고 싶은 분들은 별밤 인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기자님 보내드리고 저는 다시 돌아오겠고요. 오늘도 너무 재밌는 얘기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2주 뒤에 만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빌리 조엘의 업타운 걸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16일 일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6184님께서 SNS 보면 다들 밥벌이 하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집도 꾸미면서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저만 드러누워서 그들을 구경하며 부러워하고 있네요. 이래서 SNS를 끊어야 하는데 라고 다짐만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모두의 하루의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시면서 부러워하는 건 너무나 어불성설입니다. 그냥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면서 생각을 털어내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도경수의 내일의 우리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이성경입니다. 연기를 처음 시작할 때 기술을 배우기보단 날 것 그대로 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연기를 배우는 대신 평소에 호흡과 표정, 말하는 습관과 자세 같은 제 안의 하드웨어를 조금씩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결국 내면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시간은 결국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강력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부실한 신축 NO.
6: 튼튼하게 YES.
5: 대충한 리모델링 NO.
6: 제대로 YES.
5: 무너진 외벽 NO.
6: 새롭게 YES.
5: 헌집 줄게 새집다워.
6: 주식회사 해암.
5: 신축 리모델링 외벽까지
6: 새집처럼 내 집처럼 짓습니다. 주식회사 해암.
7: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찾아오는 스포왕 차트. 오늘의 스포왕 차트 탑백기 스포왕이 엄선한 따끈따끈한 신곡으로 시작합니다. Wave to Us의 Courage.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0: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스포왕 고영배입니다. 스포왕의 일요일은 스포왕 차트로 함께하는 거 아시죠?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8월 7일에 발매된 Wave to Us의 신곡 Courage였습니다. 이수미 씨가요. 매주 차트 선곡이 너무 좋아요. 자러 가려다가 이 노래만 듣고 이 노래만 듣고 하다가 못 자요. 그래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또 좋은 음악 듣는 것도 라디오의 또 근본인데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잠 못 드는 거 감사한 칭찬이네요. 정미연님, 일요일 차트 점점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낭만 라디오 같당. 근데 우리가 낭만이라고 하기엔 내가 너무 좀 말투가 장터 바이브인데 여러분의 낭만 채워드려야죠.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 낭만이 나름의 낭만으로 느껴주신다면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낭만 채워드립니다. 8월 셋째 주 스포왕 차트 이번 주는요 너튜브 뮤직 탑백 차트와 함께합니다. 아 요즘 또 강세죠 강세. 여기서 사랑받으면 또 글로벌리하기도 하고 요즘 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너튜브 뮤직 탑백 차트에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K-아티스트들의 노래만 골라서 들려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듣는 음악은 물론이고 영상 또 이렇게 함께 즐기는 음악까지 다양하게 소비되는 곳인 만큼 좀 그동안의 차트와는 좀 다른 양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 예상이 맞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량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곡이죠. 청하의 롤러코스터 이 곡이 99위를 차지했고 이 노래도 나온 지 좀 된 노래죠. 여름만 되면 또 무섭게 부활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전국의 피서지에서 빠지지 않고 흘러나오는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가 94위고요. 그리고 또 여름의 대명사 여름의 구원자 여대여구 여름의 오아시스 여오 그냥 여름 그 자체 써먹힌 권은비의 우리 또 은비 언더워터 이 노래가 89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청하의 롤러코스터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권은비의 언더워터까지 듣고 오시죠.

이번 한 주 음원 차트에서 꼭 들어봐야 할 K 아티스트들의 음악만 골랐습니다. 스포왕 차트 이번에 들려드릴 세 곡은요, 한마디로 레전드들의 만남. 오, 다 이 콜라보 곡인가 보지? 먼저 이 두 분의 보컬,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죠. 듀엣곡이라서 노래방에서 또 많이 부르시는 곡이기도 합니다. 아, I Need You, 허각과 지아의 노래. 이 노래가 83위를 차지했습니다. 오, 꾸준한 사랑 받고 있군요. 그리고 아, 놀면 뭐하니에서 결성된 프로젝트 그룹. 아, 이 노래 제 생각에는 그 몇 안 되는 클래식 진입. 요즘에는 길게 사랑받는 노래가 터져나오기 쉽지 않은 곡이라 옛날 노래들이 오래오래 사랑받는 경우가 많은데, 간만에 요 노래 어느 한철 여름을 떠올리게 하는, 오랜만에 나온 여름 클래식이 되지 않았나.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요 노래가 82위를 차지했습니다. 유재석, 이효리, 비, 요 세 분이 같이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정말 설레었었죠. 자, 이어서 개성 확실한 세 뮤지션이 함께한 곡입니다. 프라이머리가 프로듀싱하고 최자와 자이언티가 함께 부른 오잉 물음표. 그냥 써있을 때는 이 퀘스천 마크만 써있기 때문에 오잉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물음표죠. 이 곡이 76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곡 들어보겠습니다. 허각지아의 I Need You, 싹쓰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프라이머리 피처링 최자 자이언티가 함께한 물음표.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지금 음원 차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K-아티스트.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 스포왕 차트. 아는 맛이 또 무섭다고 하죠. 신나는 리메이크 노래도 차트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승기 씨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로이킴의 스마일보이. 이 노래가 이번 주 차트 7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또 국민가요라고 할 수가 있죠. 한해, 문세윤 그리고 추가 다시 부른 비행기 타고 가요 비행기. 이 노래가 71입니다. 원곡 가수 누군지 아시죠? 거북이의 노래였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두 곡. 로이킴의 스마일보이, 한해, 문세윤 그리고 추가 부른 비행기 듣고 올게요.

인기 음원 차트에서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K-아티스트들의 음악만 골랐습니다. 스포왕 차트! 요즘 차트를 보면은 그 숏폼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빌보드 차트를 봐도 다 틱땡, 뭐 숏폼 바이럴 된 음원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아니면 빌보드 차트인을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쇼폼에서 짧게 들었던 한 소절이 귀에 딱 꽂히면은 원곡까지 찾아듣게 되는 힘. 요 노래 역시 쇼폼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차트 순위 59위까지 오른 곡입니다. 바로 로지의 바다가자. 요 노래가 또 송하혜 씨의 리메이크 버전도 있거든요. 바다가자. 요 노래도 리메이크 버전도 100위에 올라있고 지금 원곡은 59위. 인기가 많은데 궁금해지죠? 로지가 누군지? 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버추얼 인플루언서입니다. 그 AI. AI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인데 SNS 활동도 그러니까 아 이 말이 웃긴데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요. 광고 모델도 하고 또 이렇게 가수로 노래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러면 또 우리 세대 우리 형 누나들은 나 이거 아는데 아담이잖슴. 98년도에 등장했던 대한민국 최초의 사이버 가수 아담. 그래픽이 조금 이제 그때는 정말 딱 봐도 그림이다. 그림같이 생겼다. 왜냐하면 진짜 그림이라서. 꼭 집에서 먹는 집밥 맛이 난다. 집밥이라서. 약간 요것처럼 그림같이 생겼다. 그림이라서 그 아담이 생각이 나죠. 근데 그 아담도 그 1집 앨범이 20만 장이나 팔렸고 광고 찍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월이 흐르고 흘러 AI로 만들어진 버추얼 인플루언서 로지. 하 난리죠. 그리고 요즘에 또 가장 사랑받는 버추얼 인플루언서 누군지 아세요?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발상을 뒤집었습니다. 이거 모르세요? 건축 그 있어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딴소리인데. 그렇게 지금 버추얼 계통도 엄청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57위는요. 여름이 지나갈 무렵에 들으면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또 그런 노래입니다. 싸이 성시경 씨가 함께한 뜨거운 안녕. 이 노래가 57위입니다. 또 워터 페스티벌을 지배한 분이죠. BB씨가 올 5월에 발매한 BB의 범퍼가 이번 주 차트 50위.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 노래 또 챌린지도 춤을 춰나대대 이거 맞지 맞죠? 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세 곡 듣고 오시죠. 로지의 바다가자, 싸이 피처링 성시경의 뜨거운 안녕, 비비의 범퍼.

0: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微分断。
1: 한주동안여러분의취향을제대로저격한 K 아티스트의음악만들려드립니다스포왕차트이번주차트를보니까요유독여름노래가눈에많이띄거든요지금들을이두곡은아주설명이필요없는클래식한여름노래입니다여름노래하면이노래떠올리시는분들계실거예요아매년여름만되면어디선가꼭한번씩들려오고첫소절만들어도하맞아그시절그때그여름생각나게되는추억의노래두곡입니다52위에오른쿨의애상그리고46위를차지한인디고의여름아부탁해입니다이노래또지금볼빨간사춘기가리메이크한버전이또사랑받고있죠자그럼이노래두곡빨리듣고저는3부로돌아올게요3부는디그인더차트와함께합니다쿨의애상인디고의여름아부탁해듣고오시죠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포와 고영배.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지금 가장 필요한 차트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Dig in the chart. 테마랑 딱 맞는 K 아티스트의 노래를 디깅해서 새로운 차트를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이죠. 자, 그러면 이번 주 Dig in the chart의 테마는 뭘까요? 오, 오늘도 노래 제목으로 스포합니다. 아, 이거는 오늘 힌트가 좀 어렵다. 나는 이거 주제를 유추하지 못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디그 인더 차트 이번 주 차트의 테마 노래 제목으로 스포한다 하고 들려드렸죠.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듣고 오셨는데 테마 유추하셨나요? 하늘을 달리다. 제가 마술사처럼 마법사처럼 여러분이 유추하셨을 단어를 맞춰보겠습니다.

러닝 생각하죠. 러닝. 달리기. 아닌가요? 어? 아, 맞다고요? 그거 막 돌고 돌아서 물어본 다음에 알파벳 2로 가게 만든 다음에 자 그러면 지금 생각난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동물을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생각한 동물은 엘리펀트입니다. 이거 무조건 2로 시작하는 동물 다 엘리펀트밖에 생각 못하는 거. 하지만 오늘의 테마는 달리기가 아니라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을 달리다 해서 하늘이 테마였어요. 제목과 가사에 하늘이 들어간 노래부터 하늘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해, 달, 그리고 별까지 하늘과 관련 있는 노래들을 디깅해서 들려드릴 건데요. 다음 곡 소개하기 전에 이런 질문이 또 적혀있네요. 하늘이나 해, 달, 별 이런 게 또 사랑을 표현할 때 빠지지 않는 소재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별도 따다줄 게 같은 오글거리는 사랑 멘트 해본 적 있는지? 아,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 별도 따다줄 게라는 말을 안 해봤어요. 근데 다윤이한테 다윤아 하늘을 향해서 동그라미 해봐. 왜? 그걸 뺀 만큼 다 이런 거. 근데 다윤이가 느끼해. 저희 딸한테 그런 거 해본 적 있는 것 같네요. 맨날 저게 예뻐 이게 예뻐 네가 더 예쁜데 느끼해 이런 거 보통 하는 편입니다. 자 이번에 들을 곡 해와 달 그리고 별과 구름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노래입니다. 아 신승훈 그리고 김고은이 함께한 해, 달, 별 그리고 우리 그리고 해와 달처럼 너의 옆에 항상 있겠다고 약속하는 노래 샘 킴의 Sun and Moon. 아, 신승훈 그리고 김고은의 해, 달, 별 그리고 우리 샘 킴의 Sun and Moon 두 곡 듣고 올게요.

띠그 인더 차트 오늘의 테마는 하늘입니다. 하늘. 제목과 가사에 하늘이 들어간 노래부터 해, 달, 별이 등장하는 곡까지 골라서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별과 관련된 두 곡입니다. 별. 이 노래 또 떠오르죠? 스탠딩 에그의 Little Star. 이 곡은 스탠딩 에그 멤버인 에그 3호가 어린 아들을 재우면서 느꼈던 감정을 담아서 만든 노래래요. 스포왕도 아이들 생각하면 쓴 노래 있나요? 저는 두 곡이 있습니다. 첫째 다윤이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선샤인, 그다음에 둘째 유나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괜찮아. 이제 선샤인은 아프지만 말아다오. 약간 이런 마음이죠. 네가 나의 햇살이고 나의 전부다. 그대로만 있어줘. 다른 건 다 괜찮으니까 아프지만 마. 이런 그냥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담았다면. 둘째 이제 유나가 태어났을 때는 야 수월하다. 야 맘대로 해 맘대로 해. 그래 그래 까불어. 내가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너 지켜보고 있으니까 맘대로 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을 담은 노래 저도 이렇게 두 개 만든 적이 있었네요. 그리고 또 듣자마자 다 죽어있던 사랑세포가 깨어나는 노래입니다.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 OST죠. 도영의 Like a Star. 자, 이 두 곡 스탠딩 에그의 리틀 스타, 도영의 라이커 스타 듣고 오시죠.

Dig in the Chart 오늘은 하늘을 테마로 한 K-아티스트들의 노래들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문득 하늘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헤어진 연인이 생각날 때가 있죠. 전 없는데 작가님 그러신가요? 누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늘 하늘을 보니까 네가 생각나 이렇게 하실 때가 있으신가 보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 궁금해질 때 이 노래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범진의 같은 하늘 다른 시간.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같은 하늘 다른 시간 생각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 누군 아, 그 노래가 그렇다고? 자,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4부에서 다시 이번 한 주 음원 차트에서 가장 뜨거웠던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진의 같은 하늘 다른 시간.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인기 음원 차트 속에서 K-아티스트의 명곡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스포왕 차트. 앞에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K-아티스트들의 노래들을 몇 곡 더 알려드릴게요. 요걸 다 듣겠다는 건 아니고 알려드립니다. 78위의 검정치마 링링, 75위 순순히 기태, 백예슬의 떠나가요 떠나지 마요, 그리고 이렇게 부제처럼 땡땡하고 시대를 초월한 마음, 72위 웨이브콜의 넌 내 마음을 빼앗았고 난 온종일 생각하지, 70위 한요한 피처링 노엘의 It's You, 60위 비비의 밤양갱, 47위는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렇게 이런 노래들이 제가 모르는 노래도

또 뜻밖의 곡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43위에 오른 곡 영케이의 샷 더 뛰어들어 내 침대 속 그러 눈물로 젖어버린 마빌러. 올 7월에 발매한 영케이의 정규 2집 타이틀곡이죠. 이어서 40위는요. 오, 나 오늘 떠나요. 핸드폰 꺼나요. 볼빵의 사춘기의 여행이 차지했습니다. 8월이 휴가철이라 그런지 또 요 노래가 또 인기가 많군요. 그러면 노래를 요 두 개 들어볼까요? 영케이의 샷더 도어,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올게요.

한 주 동안 사랑받은 K-아티스트를 노래를 들어보는 스포왕 차트 이번엔 29위 갑니다. 이무진 씨가 직접 프로듀싱한 노래입니다. 다비치의 타임캡슐. 그리고 22위는요. 이 노래 또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악뮤의 소문에 나온. 저희 그냥 우리 이름 바꿔 소문의 차트로. 이렇게 매주 나올 거면 악뮤 차트로 바꿔. 10월엔 또 악뮤가 2016 소문의 낙원이라는 콘서트를 여는데 이미 공연이 전성 매진입니다. 근데 악뮤 콘서트가 매진 안 되면 누가 매진돼 지금. 이렇게 사랑 많이 받고 있는데 말이죠.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16위 최유리 그리고 진영씨가 함께 부른 생각을 멈추다 보면입니다. 이번 주 스포왕 차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튜브 뮤직 탑100 차트에서 고른 노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그 방송에서 함께 부른 너튜브 방송에서 함께 부른 듀엣 버전이 이 순위에 올라있는 겁니다. 너튜브 차트는 그 영상이 인기 많으면 그 영상 버전이 순위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MBC 음원 시스템에는 듀엣 버전이 없는 관계로 최유리 씨의 원곡 버전으로 들려드립니다. 다비치의 타임캡슐, 악뮤의 소문의 낙원,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듣고 오시죠.

스포앙탓! 인기 음원 차트에서 꼭 들어야 하는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벌써 1위 후보 발표할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노래가 후보에 올랐을지. 8월 셋째 주 스포앙 차트 첫 번째 1위 후보는요. 태연의 만찬가입니다. 아유, 이것도 난리 났죠, 이 노래. 그리고 뮤비에 또 리센네의 원희 씨와 미나미 씨가 출연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또 다른 1위 후보는요. 제니의 Less Than a Lover입니다. 제니 씨가 작사와 작곡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 디렉팅에도 참여를 하시면서 또 예술가적인 면모를 보여주시고 있죠. 뮤비가 한 편의 짧은 로맨스 영화 같거든요. 영상미가 또 엄청나니까 못 보신 분들은 뮤비도 한번 보시길 바라면서 스포왕 차트 2위에 오른 노래부터 공개합니다. 이번 주 2위는요. 태연의 만찬가였습니다. 노래 계속 들어볼게요.

스폰 고영배 세 줄 요약.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주 2회로 늘어남. 2. 아티스트 초대석과 스폰 차트로 주말 순삭 가능. 3. 앞으로 더 재밌어진다고 무조건 본방사수. 나 됐어요. 주말 밤 DJ 됐어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엔 뭐라고? 스포왕 부문 온다. 주말 밤 10시에 만나요. 지금 가장 주목받는 K-아티스트들의 음악과 함께하는 스포왕 차트. 자,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이 휴일이더라고요. 8월 15일 또 광복절 대체 공휴일 이렇게 해가지고 월요일 쉬는 날인데 여러분들은 뭐 하시나요? 내일 대체 공휴일이라 쉬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이게 대체 공휴일은 재량인가? 이게 안 쉬는 데도 있긴 많던데. 그리고 뭐 공부하시는 분들은 독서실 도서관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평소처럼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쉬시는 분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에너지 충전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은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나름의 멋진 대체 공휴일 잘 보내시고 이번 주도 멋지게 보낸다.

또 주말에 만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끝곡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 스포왕 차트 1위 곡 제니의 Less Than A Lover. 그럼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 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워 스페셜 M. 매직아워 스페셜 M. M은 뮤직의 약자고요. 그래서 음악 특집이 있는 날입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음악 앨범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죠.

가능하면 음반 전체를 들어보는 시간, 김신의 음반 가게. 제가 고른 오늘의 앨범은 영화 플래그 데이 사운드 트랙입니다.

션 펜이 주연과 연출을 모두 맡은 영화였죠. 플래그데이 2021년 작품 사운드트랙에서 My Father's Daughter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훈입니다. 목소리는 올리비아 베더예요. 베더? 어? 혹시? 네 맞습니다. 그 펄잼의 에디 베더의 딸. 그 당시에 17살이었던 에디 베더의 딸이 노래를 하고 노래를 만든 사람은 에디 베더와 글렌 헨사드. 원스의 그 글렌 헨사드가 에디 베더와 함께 작업한 사운드 트랙이거든요. 플래그데이라는 영화의 사운드 트랙. FLH. 네, 깃발이라는 뜻의 플래그. 74회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도 초청이 됐던 작품이고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화로 만들었고요. 아버지가 미국 역사상 뭐 거의 최대 규모의 위조 지폐 사건의 연루가 되었던 사기꾼. 그 사기꾼의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제 책으로 써서 냈고 이제 그 책을 숀 펜이 영화로 만든 거죠. 주연 배우는 딜런 펜. 네, 맞습니다. 숀 펜의 딸. 그래서 숀 펜이 연출을 하고 숀 펜과 로빈 라이트 사이에서 태어난 딜런 펜이 주연을 맡고 또가 아들 호퍼 펜도 조연으로 출연을 하는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에서 타이틀곡은 또 에디 베더의 딸이 노래를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플래그데이. 사실 저 영화는 못 봤고요. 이게 국내에 정식으로 소개가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 기회는 없었지만 사운드 트랙은 들었거든요.

0: 최근에 글렌 헨사드 세상 떠나고 나서 추모 특집 준비하다가 이 앨범도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맞다. 글렌 헨사드가 에디 베더와 함께 작업한 사운드 트랙 노래들 괜찮았는데 그 앨범 한번 김신의 음반가게에서 소개해봐야지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글렌 헨사드 추모 특집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티켓 무조 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 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분.

밤과 새벽 사이 잠들지 않는 심야 영화관 FM 영화음악. 주말은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웃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Flag Day라는 노래였습니다. 영화 제목과 같은 제목의 노래 에디 베더, 그리고 아마도 글렌 앤서드는 뒤에 코러스를 넣은 것 같죠. 에디 베더와 글렌 앤서드가 역시 함께한 노래. 에디 베더는 숀 펜의 연출작 인투 더 와일드에서도 음악을 맡았었죠. 2007년에 아마 그때의 인연이 이어져서 2021년 작품 Flag Day에서도 음악을 맡은 것 같고요. 스코어를 맡은 음악감독은 따로 있는데 이 사운드 트랙 작업을 맡은 거죠. 그래서 이 앨범에서는 총 수록곡 가운데 8곡을 글렌 앤서드와 에디 베더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캣 파워도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디 베더, 글렌 앤서드, 캣 파워 이 세 명의 뮤지션이 주도해서 만든 사운드 트랙 오늘 김신의 음반가게에서 한 곡 한 곡 이제 소개해 드릴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캣 파워,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 캣 파워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I Think of Angels. 그리고 이어서 역시 글렌 앤서드 그리고 에디 베더가 함께한 노래 Tender Mercies까지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questions.

제가 앞에서 글렌 앤사드와 에디 베더가 함께 만든 곡이 여덟 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여덟 곡에 더해서 캣 파워의 곡 네 곡, 그러면 열두 곡이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곡을 커버한 게 한 곡. 그래서 총 13곡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운드 트랙입니다. 플랙 데이 사운드 트랙에서 캣 파워의 I Think of Angels, 그리고 글렌 앤사드와 에디 베더의 Tender Mercies 두 곡을 이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세 곡 준비해 볼게요. 에디 베더와 글렌 앤사드가 함께한 노래 Rather Be Home, 그리고 캣 파워의 I Am a Map, 그리고 글렌 앤사드 혼자 부른 노래 As You Did Before, 세 곡입니다.

0: no more. Well, you know where to find me. If the curtains are drawn, you can come.
1: 매직 아워 스페셜 M 김신의 음반 가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음반은 2021년 영화 션 펜이 주연과 연출을 맡은 Flag Day 사운드 트랙입니다. 최근에 세상을 떠난 영화 원스의 배우이자 뮤지션 글렌 앤사드가 참여하고 있는 사운드 트랙이에요. 지금 세 곡이었죠. 에디 베더와 글렌 앤사드의 Red or Be Home, 그리고 캣 파워의 I am a map, 그리고 글렌 앤사드의 As You Did Before 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첫 곡의 보컬이 올리비아 베더라고 그랬죠. 에디 베더의 딸. 어떻게 이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냐면 처음에는 가이드 보컬이었대요. 노래 만든 다음에 이제 가이드를 그 딸에게 맡긴 거죠. 너 한번 불러봐. 그래서 올리비아 베더가 불렀고 이제 그걸 션펜에게 들려준 거죠. 원래는 아마 다른 여성 보컬 사운드 트랙에 참여한 뭐 캣파워일 가능성이 높겠죠. 다른 보컬이 이제 부르게 하려고 만든 곡인데 가이드 보컬을 맡은 그 올리비아 베더의 목소리를 듣고 션펜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영화의 내용도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니까 노래도 아버지와 딸이 함께 작업한 버전이 실리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리비아 베더의 노래가 두 곡이 있습니다. 오늘 제일 첫 곡으로 들려드린 My Father's Daughter 말고도 이제 들려드릴 곡 There's a Girl이라는 곡 역시 목소리는 올리비아 베더 그리고 노래는 에디 베더와 글렌 앤서드가 함께 만들었거든요. 그 노래 먼저 듣고요. 이어서 역시 에디 베더와 글렌 앤서드가 함께한 I'll Be Waiting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글쎄요, 펄잼의 노래, 에디 베더의 밴드 펄잼의 노래와 글렌 앤사드의 밴드 더 프레임스의 노래가 비슷한가?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사운드 트랙을 듣는데, 듣다 보니 에디 베더와 글렌 앤사드의 음악이 비슷하게 느껴져요. 이 사운드 트랙 안에서는. 그것도 참 희한하죠. 둘이 함께 노래를 만들면서 뭔가 스타일도 이렇게 조율을 한 느낌. 그래서 전혀 위화감이 없이 둘이 너무 잘 어울리죠. 에디 베더와 글렌 앤사드의 I'll Be Waiting. 그 전에는 에디 베더 글렌 앤사드의 올리비아 베더가 함께한 There's a Girl이었습니다. 이제 세 곡을 준비해 볼게요. 두 곡은 이 영화 사운드 트랙을 위해 만든 곡이고, 마지막 곡은 REM의 곡을 커버한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곡은 캣 파워의 I Will Follow, 두 번째 곡은 글렌 앤사드와 에디 베더의 Wave라는 곡, 그리고 이어드릴 세 번째 곡은 REM의 곡 가운데 Drive라는 곡을 에디 베더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세 곡이었습니다. 첫 번째 곡은 캣 파워의 I Will Follow, 두 번째 곡은 글렌 헨사드와 에디 베더의 Wave, 지금 끝난 곡은 REM의 곡을 에디 베더가 다시 부른 Drive였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M 김신의 음반가게, 2021년 작품 션 페니 주연과 연출을 맡은 영화 Flag Day 사운드 트랙, 이제 마지막 한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은 캣 파워의 곡이에요. 사운드 트랙의 마지막은 캣 파워의 목소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캣 파워의 드림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2: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7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 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는 어떠셨나요? 요거트랑 블루베리 몇 알 이렇게 간단히 해결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주 먼 옛날 북미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블루베리를 별의 열매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힌 자리에 다섯 갈래의 별 모양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위대한 영혼이 하늘에서 별을 보내줬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진다고 하죠. 내가 지금 먹은 게 과일이 아니라 하늘의 별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기분이 완전히 달라지죠. 또 별을 먹으면 더 빛나는 하루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새콤달콤한 블루베리를 먹으며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그런 아침입니다. 8월 17일 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8월 17일 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조규찬의 모닝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 그릭 요거트 요즘 많이 드시잖아요.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 근데 냉동으로 있어요. 냉동 블루베리 있거든요. 이렇게 섞어 먹으면 진짜 맛있고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요즘 많이들 드시잖아요. 근데 이 블루베리를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은 나무를 직접 심어서 또 키워서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재배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게 까다롭지 않아서 심는 분들이 많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생 블루베리가 그렇게 맛있는데 참 우리가 마트에서 사면은 금방 또 물러지기도 하고 가격도 워낙에 있다 보니까 자주는 먹지 못하지만 나무를 직접 키우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의 별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또 대체 공휴일인데 다들 어디에서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지 보내실 예정인지도 궁금하네요.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월요일입니다. 반장 뉴스 있는 날이죠. 강다은 아나운서와 함께 할 텐데요. 대체 공휴일이지만 일찍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도 쉬지 못하고 일하고 공부하셔야 하는 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보 그리고 웃음까지 모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6: mattress. Best sleep.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정기방님, 영디는 휴가 다녀오셨나요? 저는 철도여행 50% 할인을 받아서 밀양으로 떠납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탔네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셨네요. 휴가 종종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직 못 다녀왔고요. 계획을 세우지도 못했어요. 그나저나 이거 철도행 50% 할인 신지 작가님이 한번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 그거 맞죠? 그 철도 프로그램. 미량 잘 다녀오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오세요. 7020번님. 부모님을 옆동으로 모셔와 아침 식사 챙기러 가는 길입니다. 제가 조금 힘들어도 좋으니 부모님이 계속 건강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 잘하셨군요. 옆동으로 모셔오셨군요. 아, 맞아요. 저도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옆에 오래오래 부모님께서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 자식이라면 다 같은 마음이겠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세요. 4881번님, 스터디 카페로 출발합니다. 이직 준비 중인데 정해진 스케줄이 없으면 너무 나태해질 것 같아서 오전 7시 전에는 무조건 도착해서 자리에 앉는 걸로 저만의 계획을 세웠어요. 아직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 7시 전에는 무조건 도착. 우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셨네요. 나와의 약속 좋죠.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이직 성공하실 것 같아요. 준비 잘 하시고요. 다음에 또 성공하시면 연락 꼭 주세요. 여러분들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4086번님, 여름 휴가 마지막 날 아침이네요. 이번 휴가에는 소소한 일을 하며 보냈습니다. 큰아이 도시락 챙기고 픽업하기, 둘째 아들과 영화 보기, 그리고 지난 대미섬 휴양림 둘러보기까지 정말 알차게 보냈네요. 이제 충전 잘했으니 내일부터는 또 달려보겠습니다. 노래는 윤도현의 잊을게 부탁드려요. 아, 정말 알차게 보내셨네요. 아드님과의 추억도 쌓고 휴양림 가서도 자연도 보고 오시고 정말 보람찬 휴가 보내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내일부터 우리 달려야죠. 휴가는 끝입니다. 파이팅 응원드릴게요. 그럼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YB의 잊을게 함께 할게요.

네, YB의 잊을게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8910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시흥에서 송도로 출산하러 갑니다. 결혼식을 올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출산이라니. 부디 아내가 조금이라도 덜 아팠으면 좋겠고요. 건강하게 꿀밤이를 만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노래는 연애 때 함께 즐겨 들었던 곡, 에픽하이의 우산 부탁드려요. PS, 작년에 사연 채택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유유. 신혼여행 중에 회사 이사님이 제가 보낸 사연이 라디오에서 나왔다고 알려주셔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이 8월 12일에 사연을 사실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날 저희가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오늘이라도 이렇게 사연 소개해봤습니다. 출산 잘 하셨겠죠? 근데 사진이 만삭 사진을 찍으신 걸 보내주셨는데 너무 귀여워요. 아내분은 지금 일어나 계시고 남편분은 앉아가지고 눈에다가 자두 같은 거를 자두 맞겠죠? 과일? 아, 밤인가 봐요. 태명이 꿀밤이라서. 아, 밤이네요. 꿀밤. 눈에다가 안경처럼 밤을 씌우시고 사진을 찍으셨는데. 어머, 너무 잔망스러우셔라. 귀엽습니다. 꿀밤이 건강하게 이 세상에 잘 나왔겠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에픽하이 윤아가 피처링한 우산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정기방님, 7020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서지영님, 저는 얼마 전 대장 내시경을 하고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암을 진단받았기 때문이죠. 다행히 조기 발견이 됐고 시술이 잘 돼서 앞으로는 추적 관찰만 잘하면 될것 같은데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 기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게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아이고, 정말 놀라셨겠어요. 가족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이제 추적 관찰만 잘하면 된다니까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한번 큰일이 있으면은 제가 감히 뭐라고 이제 말을 조심스럽게 이제 드리지만은 항상 모든 게더 감사하다는 걸 느끼게 될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작게나마라도 잘 지나갈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희가 선물로 홍삼 녹용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건강 앞으로 잘 챙기시고요. 또 무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이신 분들이 있네요. 951번님은요. 8월 17일은 우리 예쁜 며느리의 생일입니다. 둘째 낳고 육아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을 며느리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김예은님도 생일 축하 사연 보내주셨어요. 8월 17일은 사랑하는 제딸 시우의 두 번째 생일이에요.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시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 부족했는데 잘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가 많이 많이 사랑한다. 오, 네. 951번님의 며느리님, 그리고 시우 양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또 마침 휴일이니까 다 같이 기쁜 날 함께 보내면 되겠네요.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치현님께서 키키의 신곡을 듣고 싶다고 해주셔서 청해 주셨어요. Pop off, pop off. 함께 할게요.

0: Taxi.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거제, 통영, 부산, 고성이 계신 분들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남, 통영 시간당 90mm 안팎의 비가 퍼붓고 있고요. 거제 장평동은 6시간 강수량만 500mm가 넘었습니다. 거제, 통영 중심으로 재난문자 계속해서 발송 중인데요. 문자 잘 확인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경남과 제주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를 조심하셔야겠고요. 비는 오전에 대부분 다 그치겠고 영남,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호남지방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주가 32도로 비가 그치고 다시 무더워지겠습니다. 곽장이었습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잊지 말고 알고 가셔야죠.
1: 오늘의 트렌드와 이슈
0: 새 아침 반장 뉴스. 반짝 뉴스 전해줄 강다은 아나운서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다은 아나는 아침 챙겨 먹나요?
1: 아, 저 아침을 따로 막 챙겨 먹진 않는 것 같고 간단하게 그냥 뭐 요거트나 뭐 영양제 같은 걸로 때우는 것 같습니다.
0: 하긴 영양제를 거의 밥처럼 먹으니까 그것만 먹어도 배부르죠, 사실.
1: 매일 아침 항상 그 올레샷. 그 레몬 즙과 그리고 올리브유 알 이거를 항상 먹어주고 그리고 붓기 가라앉히는 영양제 하나 먹고 그리고 요거트를 거의 매일 먹는 것 같긴 한데요.
0: 진짜요? 네. 그러니까

0: 때부터 이렇게 건강을 좀 챙긴 편이었어요? 아니면은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1: 아니죠.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0: 아니 그럴 나이가 아닌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1: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 국장님이 그러셨어요. 너 때부터 챙겨야 된다.
0: 아, 그래요?
1: 저희 국장님이 저보다 영양제 많이 드시거든요.
0: 아 그렇죠.
1: 네. 국장님 보면 동안이시잖아요.
0: 아, 두 분 공통점이 있네요. 에너지가 넘치신다는 거. 그래서 그런가 봐요.
1: 영양제빨.
0: 네.
1: 좋습니다.
0: 아, 그렇게라도 저도 한번 뱁새 꼴이 날까봐 무섭긴 하지만 한번 따라가
1: 네.
0: 볼까요?
1: 아니 요거트만 해도 그 그릭 요거트인데 바나나 맛이 나는 요거트가 있어요. 오 진짜 맛있어요. 거기에
0: 그래요?
1: 케일 가루 탁 이렇게 뿌려가지고
0: 케일 가루까지
1: 너무 맛있어요 진짜 여러분. 추천합니다.
0: 아, 네. 궁금해지네. 우리 다은 아나운서는 몇 살까지 살지? 제가 지켜볼게요.
1: 원래 근데 이랬는데 영디 같은 분들이 더 장수하시는 거였죠. 함께 장수합시다.
0: 함께 오래오래 네. 건강하게 살아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지금부터 다은 아나운서가 전해주는 반장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1: 네, 첫 번째 뉴스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은 어떠신가요? 퀴즈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에 어느 정도일까요?
0: 삶의 질? 아, 삶의 질이라는 말이 어느 거에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도 높은 편일 것 같아요. 워낙에 안전한 나라이기도 하고 편한 나라이기도 하고 하니까요.
1: 왜요? 그러면 약간 치안 부분에서 삶의 질이 높을 것 같다고 하신
0: 네.
1: 건가요? 아니 최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를 기준으로 2024년 각국의 삶의 질을 분석했는데요. 여기서 더 나은 삶 지수가 뭐냐면 Better Life Index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글자만 따서 BLI라고도 하고요. 쉽게 말해서 OECD가 여러 나라의 삶의 질을 비교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를 말하는데 돈을 얼마나 버느냐뿐만 아니라 건강한가, 안전한가, 가족, 친구와 잘 지내는가, 일과 삶의 균형은 괜찮은가까지 여러 가지로 좀 보는 겁니다.
0: 그러네요.
1: 네, 이 지수를 평가를 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바로 노르웨이였습니다.
0: 북유럽.
1: 네.
0: 그쵸.
1: 그 다음이 아이슬란드, 스위스였고요. 반대로 최하위 점수를 받은 나라가 멕시코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콜롬비아, 그리스 순이었는데요.
0: 네.
1: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0: 우리나라, 아, 상위, 글쎄요, 그러게요. 그래도 최하위 쪽은 아닐 것 같아요.
1: OECD 38개국 가운데 19위, 딱 중간 정도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0: 그렇군요.
1: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역별로 차이가 꽤 컸는데 먼저 눈에 띄는 건 주거 영역이에요.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0: 우와.
1: 여기서 말하는 주거 1위는 한국의 집이 제일 좋다거나 집값이 가장 저렴하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OECD가 정한 여러 주거 관련 지표를 종합해서 평가한 결과인데 그중 하나가 주거비를 내고 나서 소득이 얼마나 남는가인데 한국은 84%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0: 오, 놀랍네요.
1: 다만 이 수치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같은 비용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주거비 부담 그리고 통계상의 주거비 부담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0: 네.
1: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교육인데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우리나라 15세 학생들의 수학 평균 점수가 OECD 국가 가운데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0: 역시 우리나라 학생들 공부 정말 열심히 하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있는데요. 주거와 교육처럼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분야가 있고 왜 근데 한국의 전체적인 삶의 질 순위는 19위 중간에 그친 걸까요?
1: 그게 수치상으로 봤을 때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사회적인 연결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영역에서 37위 뒤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지를 보는 사회적 지지 지표에는 OECD 38개국 가운데 38위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느끼는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낮게 나타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역시 낮았습니다.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는 36위에 그쳤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주거와 교육처럼 객관적인 생활 여건이나 성취를 보여주는 분야에선 상당히 좋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자신의 삶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느끼는지와 같은 사회적 또 정서적인 부분에선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뭐를 좀 더 중요하게

0: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지 많은 걸 좀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저도 생각을 하게 되네요.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 자신들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우린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본조비의 It's My Life 듣고 오시죠.

0: 본조비의 It's My Life 함께 하셨습니다. 반장 뉴스, 우린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1: 네, 두 번째 뉴스는 이겁니다. 영디!
2: 커피 한잔 할래요?
0: 오, 이거 눈물 알았네요.
1: 영디 하루에 커피 몇 잔 정도 드시나요?
0: 저는 딱 한 잔이요. 오! 가난한 안 마시죠.
1: 맞아요. 역시 저를 잘 알아주시는 감동입니다. 아니, 저는 원래 먹었거든요. 근데 그 대학교 때까지 항상 시험 기간에 많이 먹던 게 있어서인지 그 이후에 커피를 마시면 그 시험 기간 트라우마가 생겨요.
0: 그 정도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길래 그러죠?
1: 제가 그 커피도 그렇고 핫 땡스 아~ 그런 것들도 많이 먹고 이랬거든요.
0: 몸에 안 좋죠.
1: 그래서 카페인을 안 먹다 보니까 이게 취약해지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요즘은 없이 그냥 과일 주스 용용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아마 빵그리 분들 중에서는 사실 뭐 아침에 한 잔, 점심에 한 잔, 또 오후에도 한 잔 이렇게 커피를 꽤나 하루에도

0: 많이 드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커피 시장도 꾸준하게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4년 국내 커피 산업 전체 시장 규모는 3조 7,35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게 6년 전이랑 비교해봤을 때 35%포인트가량 상승한 건데요. 커피 종류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시장은 볶은 커피였습니다. 이 원두를 볶아서 만드는 일반적인 원두커피를 말하는데 이게 시장 규모가 가장 커졌고요.
1: 네.
0: 그 다음으로는 캔이나 페트병 등에 담겨서 판매되는 액상커피, 그리고 커피믹스 같은 조제커피, 또 물에 녹여서 마실 수 있도록 만든 분말 형태의 인스턴트 커피가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커피 전문점도 빠르게 늘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커피 전문점은 무려 10만 6천여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좀 안 하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외식 업체 한 7, 8곳 중에 한 곳 정도는 커피 전문점인 셈인 거예요.
1: 대단하네요.
0: 그쵸?
1: 네.
0: 우리나라가 커피를 얼마나 많이 소비하는지는 수입 규모에서도 또 알 수 있는데 2024년 기준 커피 원두 같은 원료 수입액이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 규모였고요. 반대로 커피 믹스와 인스턴트 커피 같은 것들을 해외에 수출한 금액도 우리 돈으로 약 3,380억 원에 달했습니다. 우리 커피 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이스라엘이었고요. 중국과 호주, 필리핀, 칠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1: 네.
0: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제 커피는 단순히 좀 맛있는 음료를 넘어서서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커피를 둘러싼 산업도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믹스커피 참 맛있잖아요. 우리나라 커피 산업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0: 네, 마지막 뉴스는 이겁니다. 계단 혹시 몇 층까지 걸어가시나요? 저는 사실 0층이어가지고 뭔가 질문을 드리기도 민망한데
1: 네.
0: 계단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무조건 엘리베이터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영진 어떠세요?
1: 아, 저는 엘리베이터가 현재 내 위치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가 일단 1차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근데 한 3, 4층 정도까지는 웬만하면 걸어가는 편이긴 해요.
0: 진짜요?
1: 제 성격이 급해서 엘리베이터를 잘 못 기다리겠어요.
0: 그러면 분장실 저희 3층이잖아요. 항상 걸어가세요?
1: 아, 그건 아니죠. 회사 엘리베이터 우리 워낙에 많이 있고 그리고 회사 계단이 전 뭔가 아주 좀 무섭더라고요.
0: 아,
1: 내가
0: 맞아요.
1: 다니는 익숙한 장소에 계단은 갈 수 있는데 안 가버릇한 곳들의 건물의 계단은 좀 무서워요.
0: 그리고 회사 그 계단으로 가는 문이 너무 무거워서
1: 맞아요.
0: 접근성이 떨어져요.
1: 그 문제도 있네요. 네.
0: 아니, 이 일상에서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이 건강에 꽤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 연구진이 기존의 연구 한 1900편을 검토한 뒤에 그 가운데 비교적 질이 높은 9개 연구를 골라서 4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평소 계단을 자주 오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심부전 같은 주요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 역시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즉 꼭 헬스장에 가서 따로 운동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1: 네.
0: 계단 오르기는 짧은 시간에도 심박수와 호흡을 빠르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중강도 수준의 신체 활동이 될 수 있는데요. 기존 연구 가운데에는 하루에 약 6개 층에 해당하는 계단을 오를 때 건강상 이점이 가장 클 수 있다라고 분석한 연구도 있습니다.
1: 6개 층이요?
0: 네. 딱 이 얘기 듣고 영디처럼 오케이 그럼 하루에 딱 6층까지는 올라가야지 더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1: 제 머리에 갔다 오셨네요. 들어갔다 오셨어요.
0: 네. 하지만 안 되겠죠.
1: 네.
0: 이 하루 6층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정해진 운동량은 아니라는 뜻인데요. 그렇다고 또 무조건 여러 층을 계단으로 올라야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평소 엘리베이터를 타던 사람이 한두 층 정도는 계단으로 바꿔보는 것, 그렇게 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자기 체력에 맞게 조금씩 점점 더 늘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다만 이 관절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 계단을 오르기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시잖아요. 무리해서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력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본인에게 괜찮은 방법으로 일상에서 운동 실천하는 거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건강에는 중요하니까요.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퀴즈 풀어볼까요?
0: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앞서 삶의 질에 관한 얘기 나누면서 OECD가 여러 나라의 삶의 질을 비교하기 위해 만든 지표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GDP나 소득만으로 사람들의 삶을 평가하지 않고 주거, 건강, 교육, 안전, 사회적 관계, 삶의 만족도 등 실제 생활의 여러 측면을 함께 살펴보는 지표였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삶의 지수라고 부르는 이 지표 가리키는

0: 네, 퀴즈 정답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1: 문자번호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0: 힌트 주세요.
1: 여러분, 답을 고를 때는 익숙지 않은 걸 고르시면 돼요. 원래 문제가 그래요. 이거 생경하는데 하는 게 원래 정답입니다.
0: 맞는 얘기예요.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원래 새아침이 퀴즈가 좀 어렵다 했는데 오늘은 모르는 그 말이 정답이다.
1: 네. 어려운 말이 정답이다.
0: 네. 네, 노래 듣고 와서 우리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아나운서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가세요.
1: 네, 안녕히 계세요.
0: 이 노래 같이 들을게요. 원 리퍼블릭의 굿 라이프.

0: 네, 방금 함께하신 곡은 원 리퍼블릭의 Good Life였습니다. 오늘의 반짝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OECD가 여러 나라의 삶의 질을 비교하기 위해 만든 지표이자 더 나은 삶의 지수를 뜻하는 용어. 정답은요. Better Life Index. 앞 글자를 따서 3번 BLI였습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0822번님. 8월 17일 오늘 대구에서 완도에 간 다음 완도에서 배를 타고 제주로 갑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저희 부부는 친정엄마 모시고 강아지 셋 데리고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됐는데요. 과연 이 여행이 모험이 될지 아니면 추억이 될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설레는 마음을 담아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신청해요 해주셨네요. 그 어떠한 모험도 나중엔 추억이 됩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참 친정어머니도 어머니지만 강아지 셋. 오, 강아지들도 여행을 좋아하는 강아지가 있고 아닌 강아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왠지 0822번님의 강아지들은 여행 잘 다녀올 것 같은데요. 네, 행복한 추억 가득 쌓고 오시기를 바라겠고요. 부디 또 제주도 날씨 변덕스럽잖아요. 푸른 날들만 보내다 오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끝곡으로 신청곡인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모두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울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입니다. 말랑이 왁부볼에 이어서 요즘에는 반려돌 만들기가 인기라고 해요. 길에서 주운 돌로 이제 만드는 거 아닙니다. 돌 질감의 지점토를 사서 손으로 반죽해서 예쁜 돌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스탬프로

눈코입을 찍어줘요. 24시간 자연건조를 하면 끝! 여기에 이름까지 지어주면 나만의 반려돌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 반려돌을 옆에 두고 손으로 문질문질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매끄러운 촉감,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벌써부터 내일 출근할 생각에 으악! 괴로워하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 생각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반려돌이든 말랑이든 폭신폭신한 애착 베개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무언가와 찰싹 붙어가지고 남은 연휴 좀 느긋하게 즐겨보시죠.

8월 17일 월요일 굿모닝 FM 테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첫 곡 마이클 잭슨 Love Never Felt So Good 였습니다. 반려돌. 오. 지점토를 만들었던 게 언젠가 싶네요. 진짜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마지막 국민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국민학생이거든요.

0: 있거든요. 저 다음 해부터 이제 초등학생으로 졸업장을 받는 건데 어쨌든 초등학교 때 이제 많이 만지고 놀았었는데 이게 돌처럼 쫙 매끈하게 되는 그 키트가 따로 있대요. 반려 돌 만드는 지점토가. 저때까지만 해도 거의 찰흙 수준의 지점토만 있어가지고 만들어도 약간 돌처럼 매끈해지지는 않았거든요. 예, 적적 갈라지는 수준이었는데 돌처럼 매끈하게 되는 요거 한번 만져보고 싶긴 하네. 저는 근데 반려돌은 못 만들 것 같아요. 제 성향상 지점토를 만지기 시작하면 거의 사람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뭔가 이렇게 그 심플하게 만들어서 만족을 못해요. 더 디테일하게 막 더 누구보다 잘 만들어야지 하면서 막 조물조물 계속해가지고 점점 섬세해지는 거 있죠. 저는 약간 그런 과이기 때문에 반려돌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근데 만드는 걸 검색해보니까 다들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표정들도 귀엽네. 여러분들 만든다면 어떤 이름 짓고 싶어요? 우리 여진 작가 어떤 반려돌 이름 짓는다면? 이름도 지어야 되는데 여진 작가 이런 거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게 돌 던지고 있네요 지금. 예, 미안합니다. 돌한테 미안해요. 다른 작가는 돌돌이. 돌돌이 귀엽네. 아, 민경 PD 뭐예요?
1: 민섭이.
0: 민섭. 예. 각자 성향들이 다 나와. 좀 무서워졌다 지금 민석이라고 해가지고. 민석이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게 예, 이름도 짓고 표정도 만들고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예, 힐링이 된다면 무엇이든 도전해 보시죠. 두 시간 맞이하는 이 아침의 라디오 저희 목소리가 또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구봉의 FM태입니다. 오늘 광복절 대체 공휴일 특집으로 꾸며보겠습니다. 1부는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쭉 소개해드리는 시간 준비를 했고요. 오늘 누구랑 뭐하면서 보낼 예정인지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2부는요 로테이션 퀴즈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만 만나볼 수 있었던 로테이션 퀴즈를 오늘 더 많이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푸시고 선물도 많이 받아가십시오. 오늘 3, 4부는요 특집 코너 쉬는 날엔 만화 봐야지로 꾸며보겠습니다. 성욱의 아이돌 국가대표 성우죠. 남도영 성우 제 친구입니다. 나와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분 만능 아이돌 크래비티의 원진씨가 나와주세요. 소문난 만화 애호가 두 분입니다. 여유로운 휴일에 정주행하기 딱 좋은 한국 만화와 웹툰 추천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올게요.
2: 자 따라해보세요.
3: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4: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3: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7: 자, 이 시각

0: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 네, 테디. 그토록 기다리던 영남 지역이 빈데 와도 너무 내려서 걱정입니다. 거제는 6시간 만에 500mm 정도의 비가 퍼부었는데요. 현재 경남 제주도 중심으로 호우특보, 강풍특보 내려져 있고요. 시간당 20에서 50mm 정도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상 강수대가 지금 거제 통영 쪽에 머물러 있고요. 이들 지역으로 산사태 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아침까지 조심하셔야겠고요. 지금 내리는 비는 오전 중에는 대부분이 그치겠지만 영남, 제주도는 일부 밤까지도 이어지겠고요. 중부지방, 호남지방으로는 곳곳으로 또 강한 소나기가 지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전, 광주 32도로 비가 그치는 곳들은 금방 무더워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김미리님, 8월 17일 오늘 부모님 칠순 파티합니다. 두 분 생일이 일주일 차이라서 친척들까지 다 모여서 축하해 드리려고요. 언니랑 둘이서 준비하느라 엄청 분주했네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제 이제 나이 또래의 부모님들도 거의 칠순 예 많이들 챙기시는 지금 주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또래이거나 저보다 좀 어리시거나 하실 것 같은데 칠순 꼭 챙겨드려야 됩니다. 예, 그냥 식사만 해도 된다, 여행만 가도 된다 하실 수 있는데 그 있잖아요, 인터넷에 그 주문하면 금방 옵니다. 칠순 어머니 칠순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하면 그 벽 뒤에 식사 자리 그 벽 뒤에 붙이기만 해도 사진이 남잖아요. 그게 오래갑니다. 그거 하나 안 하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팁 알려드리니까 앞으로 칠순 뭐 팔순 준비하시는 분들 꼭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해요. 그게 마음이잖아. 축하드립니다.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의 행복! 광복절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 뭐 하실 예정이에요? 뭐든 좋으니까 나누고 싶은 일상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웨이션 V의 비전 윙스 듣고 계속 이어갈게요. In every dynasty, there is a warrior.

웨이션 브이 비전 윙스 3223번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듣고 오셨고요. 아침의 행복 계속 이어갑니다. 5849번님 복숭아 농사 짓는 누나네 도와주러 왔어요. 요즘 복숭아 철이라서 많이 바쁘거든요. 연휴 동안 열심히 도와주고 집 갈 겁니다. 우리 누나 화이팅! 복숭아 많이 사드세요 여러분. 지금 복숭아 철이라 가지고 엄청 또 수확 철이기도 하네요. 바쁘실 텐데 도와주는 가족이 있다는 거 엄청 뿌듯하고 든든하고 좋으실 거예요. 같이 땀 흘려 일하시고 또 맛있는 참 드시면서 가족의 우애 예,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유 멋지네요. 행복하시죠? 이번에는 같은 노래를 또 두 분이 신청해 주셔서 두 사연을 동시에 소개해 드립니다. 7057번님 테디 오늘 오후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이상하게 결과보다 끝나고 먹을 전용 메뉴가 더 기대가 됩니다. 사람 마음이 참 솔직하네요. 일도 잘 마치고 맛있는 것까지 먹는 완벽한 하루를 꿈꿔봅니다.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신청합니다. 해주셨고요. 0806번님은 테디 오늘 오전엔 미뤄둔 일을 좀 하려고요. 오후엔 동네 친구와 커피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엔 약속 없는 날이 허전했는데요. 요즘은 일정표에 빈칸이 있는 게 그렇게 좋네요. 오늘의 빈칸도 즐겁게 채워보겠습니다 하시면서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신청해 주셨는데 두 분 다 각자 다른 사정이 있는데도 듣고 싶은 노래는 같다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라디오 하면서 이런 점 참 재밌게 느낍니다. 두 분 같이 듣고 있나요?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지금 듣겠습니다.

0: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그리고 3300번님이 신청해 주신 IUI의 양의지 듣고 오셨습니다. 아 갑자기죠? 예, 갑자기 듣고 왔습니다. 너무 예, 귀에 맴돌아요. 이분도 귀에 맴돌아서 이게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 테디 신나는 아침이에요. 요즘 저의 귀벌레 곡인 갑자기 들려주세요. 이 노래 들으면 수영하는 내내 이 노래가 귀에서 울려요 하셨는데 이런 곡들이 있어요. 그죠? 저는 사실 요즘 헬스키친의 넘버들이 진짜 공연하고 오면 계속 귀에 맴돌아요. 근데 제 파트 말고 다른 배역들이 부른 파트가 돌아가면서 귀에 맴도는데 예, 이거 홍보 아니고 진짜 진심이에요. 9421번님 테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나이 50이 넘어서 드럼을 배우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고 가슴이 벅찰 정도로 좋아요. 굿모닝 가족들에게 드럼 배우기 강추하고 싶어서 문자 보냅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하트 하셨는데 악기를 하나 배운다는 것 인생을 예술로 산다는 예 그 시작이기도 하고 끝이기도 합니다. 악기 배우는 거 너무 멋지고요. 드럼 저도 드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매력적이죠? 신나게 두들기세요! 3227번님 테디 우리 가족은 연휴에 강원도로 캠핑 다녀왔어요. 아기 낳기 전에는 남편이랑 캠핑 자주 다녔었는데요. 아기 낳고는 처음으로 떠났어요. 챙길 것도 많기는 했지만 아기가 자연을 많이 느끼고 캠핑의 매력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가족이 늘어서 가는 캠핑은 색다른 맛이라고 하던데 어땠어요? 좋았어요? 고생하셨고 예, 또 부럽기도 합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 광고를 얼른 듣고 와서 여러분들 퀴즈 많이 풀 수 있어요. 로테이션 퀴즈 특집으로 갑니다.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하이빌.
2: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첨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자, 이 시간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지금 통영 거제 부산 등 경남 남해안으로 무척 강한 비가 오고 있잖아요. 산사태와 침수 위험이 높아서 안전한 곳에 잘 머무셔야겠습니다. 통영 대전 고속도로 통영 진입로가 산사태로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 방향 통영 시내에서 통영 나들목 쪽으로 진입이 아예 안 되고 있어서 일대가 많이 혼잡하니까요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외에는 아직까지는 고속도로가 대체로 수월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서울로 향하는 길 지체는 오전 10시 전후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시간 가장 많이 밀렸다가 오늘 밤 9시는 지나야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8시 출발 서울까지 고속도로 기준으로 울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 50분, 대구에서 서울은 4시간 10분이 예상됩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번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확장판. 판으로 합니다. 연휴 마지막 날 잘 쉬고 계세요? 내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굳어있던 뇌 근육 말랑말랑하게 깨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총 3가지의 음악 퀴즈 내드릴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선착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드립니다. 편안하게 음악 들으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맞춰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퀴즈는요, 재빠른 눈치가 필요한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히기. 지금부터 어떤 노래 1초만 딱 들려드립니다. 시작 부분일 수도 있고 중간 부분일 수도 있어요. 1초 들으시고 제목 맞춰주셔야 돼요. 이게 돼요? 하시겠지만 됩니다. 집중하시면 돼요. 정답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에 행운의 주인공 5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문제 나갈 거거든요. 듣고 계신 분들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민경 PD 오늘 많이 준비했는데 잘 돼 있죠? 예. 노래 1초 들려주세요. 아, 요거는 이제 어때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알겠는데 모르는 분들 있을 것 같아. 모르는 분들 있을 것 같아. 이게 약간 시대를 탄다고 해야 되나? 아, 힌트가 돼버렸나?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더 길게 부탁드려도 되나요? 와, 많이 들려줬다. 많이 들려줬어. 자, 청취자분들이라면은 어때요? 요 좀 익숙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정답송 쿨하게 들려드릴 거예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인데 이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듣고 올게요.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노래 일체 듣고 제목 맞히기 정답 예 많이도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이었습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다섯 분 저희가 뽑아서 아메리카노 보내드립니다.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퀴즈 갑니다. 이번에 준비한 퀴즈 오랜만에 들어왔죠? 순간에 집중력이 필요한 음악 믹스 퀴즈! 오 이거 다시 가져왔어. 지금부터 두 개의 노래를 섞습니다. 그래서 좀 어지러워요. 믹스 버전의 노래 짧게 들려드릴 건데 믹스된 두 곡의 제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게 좀 난도가 높아요. 어려울 수 있는데 포기하지 말고 집중해서 들으면 한 곡 들릴 겁니다. 정답을 향해 달려주시고요. 정답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다섯 분 또 뽑아서 아이스티 이번에 준비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민경 PD 믹스 퀴즈 들려주세요. 3, 2, 1, 2.

아하, 요 노래는 들리는데 한 곡이 약간 저 뒤쪽에 있어. 한 곡은 정확하게 들리는데 그죠? 아, 두 곡 다 들리셨어요? 여러분들 한 곡의 원곡을 들려드릴 동안 정답 두 곡의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수는 맞히지 않으셔도 돼요. 제목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드리면은 두곡 모두 같은 분이 만든 노래이고요. MBC 라디오 DJ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우리 또 MBC FM 패밀리이자 시티팝의 대가 김현철 씨가 만든 곡입니다. 직접 부르시기도 했고 한곡 이제 다른 한 곡은 조지 씨 버전으로 들려드린 것 같아요. 정답 받는 동안 믹스된 음악 중에서 조지 씨가 부른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곡의 제목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오셨어요. 로테이션 퀴즈, 음악 믹스 퀴즈 이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믹스된 두 곡의 노래는 바로 지금 들으신 조지의 오랜만에 그리고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였습니다. 다시 한번 믹스 들어볼까요? 현철 형님 존재감이 너무 높아가지고 조지 씨가 저 뒤에서 약간 기죽어서 노래하는 느낌이야. 잘 안 들려요. 난도 꽤 높았는데 맞히신 분들 축하드리고 대단합니다. 다섯 분 뽑아서 아이스티 보내드릴 거예요. 명단은 방송이 끝난 뒤에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한꺼번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아직 한 발이 더 남았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퀴즈. 이번에 준비한 퀴즈는 고도의 추리력이 필요한 빈칸을 맞춰라 퀴즈. 지금부터 어떤 노래의 한 부분을 들려드릴 건데 가사 중에 삐 처리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 삐 처리, 그 빈칸에 들어갈 단어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거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행운의 주인공 다섯 분 또 뽑아서 비타민 음료 준비하겠습니다. 오, 저도 이제 처음이니까 맞춰보도록 할게요. 문제 주세요. 3, 2, 1, action.

땡땡 너무 음정이 안 맞잖아요. 저 이거 직업병 때문에 땡땡 한 번 이거 너무 음정이 안 맞아요. 땡땡 종소리에 들어갈 단어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너무 유명한 곡인데 원곡을 끝까지 들려드릴 테니까 아까 그 부분 기억하시고 이거였구나 이렇게 빈칸이 들어갈 단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들으시는 노래는 지드래곤의 삐딱하게죠? 예, 삐딱하게 완곡으로 듣고 올게요.

0: G드래곤 삐딱하게 듣고 왔습니다. 빈칸을 맞춰라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땡땡 한건 절대 없어. 여기 땡땡이 들어갈 단어 그래요. 바로 영원이었습니다. 퀴즈 정답 맞히신 분 중 다섯 분 뽑아서 비타민 음료 보내드릴 겁니다. 명단 역시나 방송이 끝난 후에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었죠? 특집으로 함께 봤습니다. 이쯤에서 감사한 분들 만나볼게요.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0: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1: Best sleep.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굿모닝 FM입니다.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을 맞아서 로테이션 퀴즈 확장판 달려봤습니다. 퀴즈 연달아서 푸니까 좀 뇌가 깨는 느낌 들긴 하시나요? 몸도 깨우고 뇌도 깨우고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는 일이 사실 중요하긴 하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컨디션 좋게 해서 일 잘하면 기분 그거보다 좋은 게 사실 잘 없어. 놀아서 오는 행복감보다 내가 주어진 일을 진짜 잘해내서 오는 성취감이 어쩔 때는 더 힐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도 잘 깨우시고 뇌도 잘 깨우시고 오늘 남은 시간 오늘 하루 조금 나를 위해서 좀 챙기는 시간으로 가득가득 채우셔서 내일부터 다시 파이팅 해보자고요. 내일도 로테이션 퀴즈는 계속 됩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3부에 남도영 씨와 원진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화 이야기 할 거예요. 만화 좋아하는 분들 모이세요. 옹기종기 모이세요. 재밌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자, 2부 끝곡으로 무빙 OST 잔나비의 투게더 띄워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처방도 있습니다. 예컨대 야구에서 투수가 중요한 경기를 망쳤을 경우 그 상심이 계속 남아서 슬럼프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럴 때 스포츠 정신의학 전문가는 잊어버려라고 말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정확히 복기하도록 도우면서 어떻게 던졌는지 하나하나 떠오르게 한다죠. 그러니까 그 순간을 감정적으로 계속 싫어하기보다 건조하고 꼼꼼하게 분석해버리기. 오히려 개운해질 수 있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MBC 건축박람회 동화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화전람.

0: 한통.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3: 네, 차량 위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또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하고 현재 거제 통영의 상황입니다. 연휴 동안에 거제에만 800mm 넘는 비가, 그중 오늘 새벽 6시간 만에 500mm가 넘게 쏟아졌는데요. 지금도 경남 제주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은 경남 고성, 전남 곡성에 아주 강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계속해서 조심해 주셔야겠고요. 대부분 오전 중에는 그치겠지만 영남 제주도는 또 일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호남지방으로도 요란한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주 32도로 비가 그치고 다시 무더워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맨날 뭐 하지?
1: 뭐 하긴 재밌는 거 봐야지.
0: 굿모닝 가족들의 휴일을 책임질 특별 코너, 쉬는 날엔 만화 봐야지. 광복절 대체 공휴일인 오늘 알차게 휴일 보내시라고 준비한 시간입니다. 쉬는 날엔 만화 봐야지. 함께해 주실 소문난 만화 애호가 두 분을 모셨어요. 일단 제 친구입니다. 남도영 성우 그리고 아이돌 그룹 그래비티의 원진 씨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만화쟁이들이다.
2: 너무 영광입니다.
0: 너무너무 와. 환영합니다. 아침에 또 감사하고.
3: 아이고.
0: 굿모닝 청취자분들한테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3: 오랜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네. 태희님의 동갑친구 성우 남도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동갑인 게 믿기지가 않아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3: 아, 결혼 축가 불러주고 예. 그 뒤로 지금 오랜만에 얼굴 본 게 연락을 자주 했는데 거의 두 달여 만에 오랜만에 만나요. 예. 네.
0: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3: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또 인사 부탁드립니다.
4: 네, 안녕하세요. 그래비티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래비티 원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또 처음이시잖아요.
4: 네, 맞습니다.
0: 네, 아침에 이렇게 라디오 네. 하신 적 있어요?
4: 아, 원래는 제가 한창 이제 친한 친구 방송만 또 진행을 했었고 해서 네. 되게 밤에는 좀 익숙한데 그치, 라디오가 그치. 네, 이렇게 아침에는 처음이어가지고
0: 아침 라디오 또 달라요.
4: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 벌써 아직 잠이 안 깨가지고
0: 아침에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나중에 깨더라. 아, 네,
4: 그러니까요.
0: 아, 네. 차 타고 나서 어? 나 아까 뭐라 그랬지?
4: 그러니까요. 아,
0: 이렇게 한두 개 정도 생길 겁니다.
4: 자다가지고요.
0: 하지만 네.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4: 좋습니다.
0: 네. 언뜻 보면 뭐 공통점이 없어 보입니다. 저희 세 사람은 예, 없어 보이는데 함께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휴일에 보면 좋을 만화 추천을 해보는 특별 코너를 만들어봤고요.
4: 네.
0: 만화 웹툰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아니 원진 씨도 만화 엄청 팬이에요?
4: 아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0: 아, 그래요?
4: 네, 지금 팬들 사이에서 이제 함타쿠라고 불릴 정도로
0: 좋다 좋다 인정받았네. 네,
4: 그래가지고 저도 만화 엄청 좋아합니다.
0: 책으로 보는 게 있고 또 웹툰이 있고 네.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4: 네,
0: 어느 쪽을 좀 더?
4: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가장 선호하는 편인가요? 네, 한창 또 웹툰으로도 엄청 많이 보고 그렇지, 그렇지, 그랬어가지고 그렇지. 네.
0: 애니메이션 좋아하면 이제 남동 성우를 볼 수가 없네.
4: 그래서 저 지금 이렇게 너무 오늘 떨려가지고요.
3: 전 당연히 또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분이셨죠.
0: 네.
3: 어떻게 아셨나요?

0: 아, 너, 저 너무 너무 한 차예요. 어디 가서나도 너무 다 잘 들리는 또 목소리다.
1: 아, 아우,
0: 제가
1: 야.
0: 너무 영, 그래서 지금 너무 진짜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1: 아유, 아, 저도 지금. 야,
2: 이렇게 저희가 이거 알고 보면은 다 만화를 공통점으로 네. 서로 이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조합으로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 남대웅 성우야 뭐. 미키마우스, 원피스, 어허? 스파이더맨 다 나온다, 말고도 뭐 저희가 자주 하는 온라인 게임에서도 목소리 늘 나오고
0: 그쵸 그쵸 네.
2: 마음의 소리 같은 웹툰 원작 애니메이션부터 네. 신비아파트, 뭐 고스트볼 제트, 엄마 카투리 나 혼자만 레벨업 뭐 다양한 작품 거의 뭐 다 들어오죠 사실.
1: 사실 여기 적힌 건 네 개지만 오늘은 또 웹툰하고 애니메이션 얘기를 많이 할 거니까 웹툰 쪽을 정말 많이 했죠. 아, 정말 뭐 노블레스도 있고
2: 노블레스 야 명장이죠.
1: 노블레스도 했었고 그 외에도 뭐 한국 웹툰이 굉장히 또 많이 또 부흥했거든요.
2: 웹툰은
1: 또.
2: 뭐 K웹툰이죠.
1: 네 놓치마 정신줄에다가 정신이 과학편의 정신이 됐었고
2: 아야 아, 정말 원진님 다 알고 있네 얘기하자마자
0: 네. 아, 대박이다 우와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라인업이 항상 너무 대단하시다 보니까 아니, 또 제가 또 너무 팬이어서 오늘 또 하신 작품 어? 캐릭터도 갖고 왔어요.
2: 진짜 갖고 왔는데 괴수파로?
0: 맞아요 맞아요
2: 이거라
0: 네, 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 오늘 사인 받고
2: 감사합니다.
0: 오고 싶어
2: 가지고 아우 대박 진짜 진짜 오 레노를 네. 야 와 네 레노의 또 한국 버전 네. 성우 역할을 또 네, 아, 도영님이 하셨는데 야 이걸 다 알고 이렇게 또 가져와 주셨어.
0: 맞습니다.
2: 너무 놀랐네 진짜. 성우가 너무 팬이네. 바나로버 원진 씨가 2020년에 데뷔한 9인조 아이돌 그룹 그래비티 멤버이시고 노래와 춤 물론이고 MC 너무 잘 보셔가지고
0: 아 감사합니다.
2: 아기 유재석, 리틀 유재석보다 더 어린 거예요. 나 아기 유재석,
0: 네네네
2: 별명이 있으신데 네. 확실히 약간 네. 진행을 너무 잘하시네요. 지금 리액션만 봐도 너무나 뛰어난 방송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0: 아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2: 애니메이션 더빙 경력도 있어요?
0: 아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연치 않게 또 기회가 돼가지고 예. 이 변신 자동차 또봇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오공이라는 역할을 잠깐 맡았었어요.
2: 네. 우와.
0: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안 이제 좀 쉬다가 그게 좀 재편성이 되면서 다시 참여했었을 때 이제 제가 또 변성기가 왔다 보니까 원래 변성기 오기 전에 역할을 했었는데 하 네. 이게 또 잠깐 이제 센 역으로 캐스팅을 또 돼서 이제 감독님이 또 불러주셔서 하다가 501을 다시 한번 재탄생 시키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근데 변성기가 왔는데 괜찮을까요 했는데 이제 또 시간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상에서도 시간이 흘렀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
2: 같이 성장했네
0: 예 그래가지고 다시 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 아 아셨어요?
1: 야 아니, 저는 이게 그 경력으로 있다는 것만 들으셔가지고 아, 들어가지고 그 단편으로 이제 그 아이돌 되셔가지고 게스트 참여하신 줄 알고
2: 약간 그죠? 그런 줄 알았는데 제대로
1: 참여하셨네.
0: 네, 맞습니다, 제대로. 맞습니다.
2: 와, 두 분 다 성우셨네 그런 거.
0: 아, 감사합니다.
2: 오나 부럽다, 부러워. 어우. 만화 인연이 깊어요. 그래서 원진 씨가 애니메이션 더빙도 했으니까 이제 진짜 깊은 건데 만화 애호가로 알려지게 된 거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0: 아 제가 이제 조금 그 좀 일본어를 좀 할 줄 아는데 그거를 이제 항상 물어보셨을 때 제가 너무 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공부를 시작했다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또 뭐 추천해줘라 추천해줘라 했을 때 막 여러 작품 또 추천해드리니까 점점 함타코라는 별명이
2: 그래
0: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2: 팬들 중에 또 만화 좋아한다 하면 그 작품 알아요? 알아요? 이렇게 묻다가 공통점 생기면 이거 막 난리 나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2: 그렇게 들켰군요.
0: 네 맞습니다.
1: 아, 듣다 보니까 음색이 진짜 아역 주인공이 진짜 잘 어울리는 음색이다.
0: 아, 감사합니다.
1: 또봇대금 오공 어떻게 연기하셨어요? 대사 뭐 이런 것 좀
0: 그때 잠깐 또 대사를 해보자면 이제 또봇W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러면서
2: 잘해 들어본 것 같아.
1: 그럼 저도 또봇에 출연했었거든요.
2: 진짜로?
1: 전 또봇 V
0: 아 V요
2: 어디 했어요 그때?
1: 또봇 V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메이션
0: 맞아 맞아 트랜스포메이션
1: 내 이름이 뭐였지 그 이름이? 아 보이시면 알겠다 그리고 또봇 같은 성우셨네.
0: 아 그러게요
2: 진짜 제대로네요.
0: 아 영광입니다.
2: 너무 잘 어울려
1: 진짜
2: 너무 잘해. 자 이런 두 분과 함께 오늘 만화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들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 다 모이세요. 쉬는 날엔 만화 봐야지. 특별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만화는 미국 만화 애니메이션도 너무 대박이고 그쵸. 일본 애니메이션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너무 떠오르고 있습니다.
0: 네.
2: 오늘이 또 광복절 대체의 휴일인 만큼 오늘은 K만화 K웹툰 K애니 한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0: 네.
2: 첫 번째로 나눠볼 주제 나의 인생 만화입니다.

0: 와우. Let's go.
1: 아, 이런 걸 또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궁금하다. 남도영 성우의 인생 만화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
2: 아, 그러니까요.
1: 너무, 아, 너무 궁금해. 뭐예요?
2: 너무 궁금해.
3: 저는 이 일화를 처음 어디서 얘기해봐요. 이 풀스토리를. 우와. 저의 인생 만화는 단연 물어보자마자 바로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나오는 대답이 박용재 작가님의 God of High School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1: 가도화예요?
3: 가도화 알아요?
2: 가도화
1: 알죠 당연히.
3: 가도화 아세요?
2: 너무 잘 알죠.
1: 아니, 우리는 아,
2: 네, 너무 잘 알죠.
3: 제가 거기서 주인공 진몰 역을 했습니다.
1: 그렇지. 네. 아, 그거 하기 전에도 좋아했던 거예요. 하고 나서도 좋아진 거예요.
3: 이게 히스토리가 정말 긴데 예. 제가 놓칠까봐 여기 탭을 적어놨는데 내용이 이만큼이어서
1: 또 시작돼.
3: 다 보세요. 그래가지고
1: 아, 또 시작돼.
3: 이거 부분 부분 줄여서 작가님한테도 5분 버전, 10분 버전, 2분 버전 줄여가겠다.
1: 남도영 성우는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냐면 인생의 모든 그 경우의 수를 일단 정리를 한번 해요. 그리고 브리핑도 합니다. 이게 친구 관계에서도 해요. 대단한 친구예요, 저 친구.
3: 우선은 왜 인생 작품이냐면 팬심으로 말을 하자면 이렇게 탄탄한 스토리와 성장 과정을 가진 이 소년 만화가 정말 그쵸?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단연 최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1: 예.
3: 네. 너무나 가슴 뜨거운 작품이고 정말요. 이게 2011년에 이제 연재를 시작했거든요 작가님이.
1: 아, 벌써 오래됐다 이게.
3: 네, 그때면 제가 6년 차가 갓 될 때라 신인 타이틀이 이제 그렇죠, 막 그렇죠. 벗어날 즈음 신인이었거든요.
1: 예.
3: 그래서 그때 야, 이 작품 나오면 주인공 진짜 하고 싶다라고 처음 주인공 욕심을 내봤던 작품이었어요. 왜냐면 기존의 성우 일을 할 때는 이미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선배님들이 하셨거나
1: 그렇지.
3: 이미 더빙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거야.
1: 그렇지, 그렇지.
3: 근데 막 아기처럼 탄생한 작품인데 내가 뭔가를 눈에 딱 찍어가지고 해보고 싶다라고 첫 열망을 가진 작품이거든요.
1: 아, 그러면 또 이게 다르지.
3: 너무 궁금한
1: 거야. 근데 이걸 해냈네.
3: 이게 인기가 많아지니까 게임이 나오는 거야, 모바일.
2: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그거 했었어요.
1: 그게
2: 했었어요.
1: 야, 보통 아니다.
3: 서버 랭킹도 막 탑에 올라가고 막 그랬다가
1: 뭐, 진짜
3: 여기 10위까지 갔었어요.
1: 야.
3: 근데 찾다 보니까 제가 10년째 가고 있던 녹음 실장님이 이걸 담당했던 거예요. 전화했어요 그 형한테. 이거 나중에 오디션 좀 보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오디션을 봐가지고 녹음을 하게 됐어요 게스트로.
1: 와, 이렇게 열정적으로 찾아요.
3: 근데 이게 시작이에요. 사석에서 작가님까지 보게 됐고 그 자리에서 사인을 받았어요.
1: 가져왔다 또 가져왔어.
3: 단행본을 갖고 왔는데 이거 사진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2018년에 도영 씨 항상 좋은 목소리 들려줘 파이팅 해주고 이렇게 그 진몰이
1: 그림까지.
2: 대박이다.
3: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게임이 잘 되니까 성우도 또 다양하게 기존 성우분 유지하면서 리뉴얼 하려고 한다. 근데 진몰이 역을 맡아주시겠냐.
1: 두군.
3: 성우님보다 진몰이를 완벽하게 이해할 성분이 없을 거야.
1: 아, 야.
3: 그래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20년쯤 되나 2020년? 그때 이게 애니메이션 안 된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잠을 못 자겠는 거야. 이게 게임에서 내가 진몰이를 했던 건데 나 안 되는 건가? 그러다가 몇 달, 6개월, 7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랑 또한 10년 지기 PD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오디션 하나 볼래요? 그래가지고 뭔데요? 그랬더니 아, 그 대외비라 알려줄 순 없고 그냥 가면 알려줄게요. 근데 뭐 알 수도 있고 모르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까?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 갔는데 문을 딱 열고 안녕하세요 딱 들어가고 고개를 딱 드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2: 왜죠?
3: 앞에 진몰이가 커다란 화면에 딱 떠 있는 거야.
1: 와,
3: 진짜 지금도 소름이 돋는데 멍하게 가만히 있는데 그때 PD님이 던진 이야기 첫 마디가 왔어요 대웅 씨 혹시 이 작품 알아요? 아예 모르고 내가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해서 오디션이 됐던 거예요.
1: 야, 다른 회사니까 이 역사는 다 모른 채로.
3: 근데 그때 그분이 했던 그 혹시 이 작품 알아요? 알아요? 알아? 이게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씩 웃으면서 네. 잘 알죠.
2: 와, 진짜 애니메이션 같다.
3: 너무 애니메이션 같았어 진짜. 그래가지고 그리고는 일주일 뒤에 오디션 합격해가지고 녹음까지 했던 말도 안 되는 서사에 정말 저한테 인생 만화라는 작품이라는 게 정말 이 타이틀이 아닐까.
1: 진짜네. 진짜 인생 속에서도 이게 연관이 돼 있으니까 네.
3: 제가 말하면서도 흥분돼가지고 말을 더듬고 막 지금 그럴 정도로 이 희열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2: 대박이다.
1: 이게 지금 네. 가장 간단하게 얘기한 버전인 거죠.
3: 최대한 한 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1: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3: 반에 반은 못 줄였어요.
1: 저희 코너 여기서 끝날 것 같았어요.
2: 진짜 너무 재밌어서 잘 들었어.
1: 그죠, 그죠.
2: 근데
1: 과정 자체가 진짜 애니메이션 같아요. 네, 이거 자체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도
2: 그니까요,
1: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3: 작품 소개를 못 했는데 1분짜리로 짧게 해드리면
1: 아, 그럼요. 이게 중요해. 그게 중요해.

0: 정말 중요한 게 박효주 작가님이 이게 처음에 소년 만화로 해가지고 네. 원래 진보리가 태권도를 해요.
1: 네.
0: 그래서 한국의 그 자랑인 태권도로 무술로 해가지고 가도버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대회에 참가를 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이 대회 타이틀이 되게 신기했던 게 우승하는 사람에겐 무엇이든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준다.
2: 야.
0: 그래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모든 참가자들이 대련을 하는 그런 무술 대회인데 태권부터 뭐 태극권
1: 맞아요, 맞아요.
0: 뭐 다양한 무술들이 다 나와요. 세계. 그들이 막 향연을 하는데 그게 1부고 2부로 가면 얘가 알고 보니까 제천대성이었던 거야. 손오공.
2: 네.
0: 걔가 있던 나라인 오래국이란 나라로 돌아가게 돼요. 3부부터는 잘 모를 거예요. 이제 세계대회로 가가지고 각국 대표가 나와. 이때부터 이제 차력이란 걸 쓰는데
1: 예.
0: 뭐 여자 주인공이었던 유미라는 여포를 불러와. 여포 봉선. 그리고 어디 가면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고 어디 가면 사탄까지 나와요. 사탄 666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막 하면서 나중에 또 우주까지 가가지고 라그나로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가면
1: 거기까지 가요?
0: 거기까지 봤어요?
3: 다 봤죠. 저는 완결까지 다 봤죠.
1: 대단하다.
3: 저 완전 다 봤거든요. 강입니다.
1: 저 2부에서 하차할 거예요. 2부까지 딱 보고
3: 쉽지 않아요 근데요.
1: 네.
0: 진몰이 다음에 뭐 몰이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1: 맞아요. 2부까지 딱 보고 하차했었거든요.
0: 그래서 정말 스케일이 광범위해지면서 너무 너무나 완벽한 서사를 가져가고 진짜 대단한 작품입니다. 보실 분들은 정말 1부터 보시면 정주행하게 될 겁니다.
1: 맞죠.
3: 박용재 작가의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가로하는 사실 그 내용이나 설정 자체는 네. 소년물에 나오는 모든 걸 다 이제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섞어놓은 거죠.
1: 이제
3: 드래곤볼의 천하제일 무술 대회.
1: 그렇죠.
3: 그리고 약간 차력 쓸 때 이제 샤먼킹 이런 느낌으로
1: 그쵸.
3: 쫙 이렇게 다 붙여놨는데 이게 너무 뻔해서 할 수도 있는 거를 그림체로
1: 아 장난 아니야.
3: 리액션 구현하는
1: 거. 장난 아니야.
3: 와 그 액티비티한 그 모든. 이미지들을 너무 잘 그려.
1: 네 맞아요.
3: 무술들도 너무 그 화려하게 합들도 너무 잘 그려. 가도하가 이제 남도영 성우의 인생 만화입니다.
1: 네.
3: 아, 뭐 좋아하는 걸 넘어서 뭐 직업으로까지 진짜 성공한 팬 넘어서 뭐 인생에 완전히 딱 붙어 있는 작품이었어요.
1: 네.
3: 대단합니다.
1: 맞습니다.
3: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또 원진 씨의 인생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3: 가도하 게임 OST 그럼 들을까요? 윤아의
0: 너무 좋아요.
3: 예, 플라이 투 하이 듣고 오겠습니다.

0: 유나 플라이트 하이 가노부 하이스쿨 게임 OST였습니다. 이 게임에서 그러면은 엄청 질렀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게임 N이 다 질렀죠.
0: 아 그런데 막 기술들을 네. 다 왜? 좀 네. 저희가 또 듣고 싶은
1: 그렇죠. 두 분 다 또 아시는 작품이니까
0: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 진모리가 또 1부 때 그 태권도로 많이 하니까
2: 네. 그렇죠.
1: 그 진모리 오리지널 정령의 칵! 정령의 칵! 이렇게 하고
0: 와 멋지다.
1: 이게 이제
2: 그러니까요.
1: 이게 재천대성 되면 좀 로우 톤이 돼요.
0: 그렇지.
1: 완전 각성해서
3: 쳐라. 쳐라 내리쳐라 내리쳐라
1: 우와. 이게 이제 제갈텍 죽일 때
0: 와
1: 완전 제갈텍 완전 응징할 때
0: 완전 완전
1: 아, 그때 아,
2: 너무 너무 영광입니다.
1: 너무 재밌었어요.
0: 언제 지금 막
2: 너무
1: 저도 녹음할 때 울었어요. 진짜 막 뭐 울컥울컥 해가지고 이걸 내가 하다니
2: 꿈과 꿈 같아요. 이게 잠이 하지 않게서 그런 건지 아유 꿈 너무
0: 언제 씨 너무 좋아하시고
2: 너무 영광입니다.
0: 아 여러분 지금 특별한 코너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만화 바야지를 하고 있는데 굿모닝 FM태입니다. 남도영 성우와 크래비티 원진 씨와 쉬는 날의 만화 바야지. 이제 원진 네. 씨의 인생
2: 오. 네.
0: 예, 만화 만나볼 네. 시간입니다. 어떤 작품이에요?
2: 네. 제가 정말 이제 이 작품은 정주행을 한 10번을 넘게 했을 정도로 너무 좋아했던 작품인데
0: 예.
2: 네, 제가 꼽은 제 인생 웹툰은 연애혁명입니다.
0: 연애혁명? 아, 또 명작이죠.
2: 맞아요.
0: 예.
2: 이 웹툰을 진짜 제가 학생 때 엄청 봤었는데 이제 안 그래도 제가 원래 로맨스물을 조금 좋아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공주영이란 캐릭터에 너무 매력을 느껴가지고 예. 이제 한창 이렇게 보다가 진짜 제가 와 이게 중간에 한번 공주영이랑 왕자림이라는 캐릭터가 한창 잘 사귀다가 좀 이제 왕자림의 좀 전남친의 문제로 이 공주영이 좀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한번 헤어져요. 그러면 또 이제 왕자림의 과거 에피소드가 한 10주인가 12주인가 되게 엄청 엄청 오랫동안 그게 지속되거든요.
0: 예.
2: 그래서 막 한동안 그때 댓글창도 공주영 언제 나오냐 우리 주영이 언제 나오냐 막 이렇게 난리 났을 정도로 저 그래서 그 딱 헤어진 것도 안 그래도 서글픈데 공주영도 못 보니까 이게 오랜 시간 동안
0: 예. 예,
2: 그때 진짜 학생 때 정말 우울하게 살았던 기억이 아 진짜로요.
0: 지배했네. 지배했어.
2: 예, 네, 그러니까
0: 학창 시절을.
2: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이때 몇 살 때였어요?
2: 와 이때 제가
0: 2013년에 연재가 됐는데
2: 맞아요. 그래서 한창 중학교 때 봤던 것 같아요.
0: 아, 15살?
2: 네, 14살, 15살 막 이럴 때 봤던 것 같아요.
0: 네. 가장 좋아하는 명대사 같은 게 있어요?
2: 아 저는 이 명대사라고 꼽기도 약간 민망하긴 하지만 제가 이 공주영이란 캐릭터에 너무 빠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주영이가 처음에 왕자림한테 계속 대시를 하다가 너무 좀 많이 좀 까이고 막 계속 왕자림 쳐내고
0: 맞아.
2: 이러다 보니까 주영이가 좀 참다 참다 못해서 이 시원하게 육도 문자를 날려요. 이 바나나 우유를 딱 떨어뜨리면서 예, 딱 육도 문자를 날리는데 그 순간 저도 주영이가 이런 말을 하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예, 그때 진짜 너무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0: 아, 그 모든 또 팬들이 팬들이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묘하게 또 카타르시스 느낌.
2: 맞아요, 맞아요.
0: 그렇습니다.
2: 예.
0: 이 작품이 드라마화 되기도 했는데
2: 네,
0: 보셨어요?
2: 아, 드라마화 제가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웹툰으로 너무 잘 즐겼던 그거는 약간 실사화되면 그때 그 감성이 약간 좀 깨지는
0: 걱정되고 막
2: 맞아요,
0: 그렇죠.
2: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두려운 마음에 실사화를 많이 잘 안 챙겨보기는 해요.
0: 아 네. 맞아요. 원작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2: 맞아요, 맞아요.
0: 약간 그런 거 있어.
2: 네.
0: 연애혁명. 제일 좋았던 이 작품이 제일 좋았던 점은 어떤 점이에요?
2: 일단은 그 진짜 그 캐릭터 간의 약간 감정 같은 게 너무 몽글몽글하게 잘 표현되기도 하고 너무 또 다른 이제 서브 캐릭터들의 매력도
0: 맞아요.
2: 막 오아람, 이경우 너무 다 매력이 넘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예.

0: 네, 진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캐릭터 하나하나 너무 좋아하면서.
1: 이렇게 드라마, 로맨스에 너무 치중하지 않은 네, 약간 드라마와 맞아요, 사건 맞아요. 위주의 소소한 이 웹툰들 좋아하셨었군요.
0: 네.
1: 연예 혁명, 근데 왠지 네. 그 공주형 역할 주인공 역할 뭐 이런 거 해도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0: 제가 안 그래도 아역을 하긴 했었는데.
1: 아역 출신이시군요.
0: 네 맞아요.
1: 그렇구나.
0: 그러면서 또 좋은 기회 얻어서 막 그때 아까 변신 자동차 또까지 막 하고 막 그랬었던 건데 연기를 너무 쉬워가지고.
1: 너무 잘할 것 같아. 아니 아까 실적 한번 외치는 그 성우톤 그러니까요. 살아 있어요. 이 감각은 살아 있는 거니까.
0: 아니, 감사합니다. 아. 기회가 된다면 네, 열심히 할 자신은.
1: 기대된다.
0: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 원진 씨의 인생 작품은 연애혁명
0: 네,
1: 웹툰이었습니다. 네. 예. 웹툰 저도 한창 볼 때 저는 이제 만화책으로 넘기는 걸 보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0: 네.
1: 그래서 만화책은 제가 진짜 누구보다 많이 봤다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웹툰 넘어갈 때 네. 이게 넘기는 맛이 넘기는 없는데
2: 맛이 네.
1: 이렇게 하다가 깜짝 놀란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네. 바로 이끼. 이끼라는 작품에서 네. 어둠의 네. 스크롤을 계속 내리는데 갑자기 번쩍하면서 사람들 모습 나오고
0: 맞아요.
1: 번쩍하면서 팔에 털이 이렇게 소름처럼 싹 스는
0: 맞아요,
1: 모습이
0: 맞아요.
1: 스크롤 내리는 동안 촥촥촥 되는데 그거 보면서
0: 맞아요.
1: 웹툰 이 맛이구나.
2: 네. 거기에 맞게끔 딱 구성된
1: 맞아요. 연출이 진짜.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이끼가 너무 충격적이야.
0: 맞아요. 초반에는 되게 그냥 웹툰도 아무런 그런 거 없었다가 없었죠. 중반부터
1: 진짜 만화처럼 그냥
0: 맞아요. 또 애니메이션 같은 거 약간 운짤 같은 것도 생기고 맞아요. 막 배경음악 같은 것도 막 생기고
1: 맞아요.
0: 뭐 그래가지고 더욱더 몰입감 있게 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얘기 통화 이렇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액션 같은 거는 이제 헬퍼
0: 네.
1: 이런 거 보는데 BGM 나오면서
0: 네, 맞아요,
1: 액션이
0: 맞아요.
1: 세로로 맞아요. 롤 내리면 그 주먹이 쫙
0: 맞아요,
1: 이렇게
0: 맞아요.
1: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막 구현하는데 와 네. 웹툰 맛이 이 맛이구나.
0: 그렇죠.
1: 재밌게 잘 느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깔끔하게 이 정도만 하고 3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도 계속 이어갑니다. 남동영 성우 크래비티 원진 씨와 함께 광복절 대체 공휴일 특집 쉬는 날엔 만화 봐야지 이어갑니다.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자, 지금 이 시간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테디. 경남 지역으로 계속해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산사태와 침수 위험이 있어서 산길이나 지하차도는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잘 다니셔야겠는데요. 고속도로 중에서도 대전 통영고속도로 대전 방향은 통영 진입로에 토사가 쏟아지면서 전차로 차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3차로만 차단이 돼서 토사 처리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심히 지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는 9시를 넘기면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시 출발 기준으로 고속도로에서만 양양에서 남양주까지는 2시간 30분이 예상되고요. 대전에서 서울은 1시간 50분, 대구에서 서울은 4시간 30분, 울산에서 서울은 5시간 10분, 부산에서 서울은 5시간 30분 예상됩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굿모닝 FM입니다. 4부 시작됐어요. 방송계의 유명한 만화 사랑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도영 성우, 크래비티의 원진 씨와 함께 광복절 대체 공휴일 특집 쉬는 날엔 만화 봐야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작품 얘기 몇 개를 안 했는데도 시간이 네. 훌쩍 가네요.
1: 그러게요. 너무 재밌습니다.
0: 두 분과 함께하니까 이렇게 참 취향에 맞는 취미가 맞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1: 그쵸.
0: 이야기가 진짜 한보따리입니다. 원진 씨가 네. 최근에 원작이 만화인 영화 스파이더맨을 네. 보러 영화관에 간 게 화제가 됐습니다.
1: 아, 네, 네.
0: 아, 스파이더맨 분장까지요?
2: 아, 이게 지금 본인이신 거예요?
1: 네, 저예요.
0: 아니, 헐. 원진이 좀 심하네. 우리보다 한 단계 위인 것 같은데.
1: 아, 네. 와.
0: 야, 이게 누구예요, 또?
1: 아, 이게 따로 이제
0: 저희
1: 멤버인 앨런이 형과 태영이랑 같이 갔는데 이게 예. 어떻게 된 거냐면요. 태영이가 예. 그 쇼츠를 보다가 이제 다른 분이 이런 분장을 하고 간 그거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예. 와, 우리도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해서 제가 그냥 누구나 농담 삼아 그런 거 하잖아요. 아, 야, 너 가면 나도 할게. 뭐, 너 가면 나도 갈게. 막 그냥 이렇게 장난식으로 말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뭐냐 깨똑 그 방을 네. 하나 개설하더니 네. 저를 초대해가지고 자 사이즈 몇인지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사이즈냐 이러면서 아 뭐 나 하면 한다며 이래가지고 아니 이걸 진짜 헐. 한다고 해서 그때 같이 입고 예, 영화 보러 갔던
0: 야, 대단하다.
2: 심지어 네. 스크린엑스 보셨는데 제대로 보셨네. 이걸로 봐야 찐이라고 하는
1: 네, 맞습니다.
0: 야, 네. 대단해 이렇게 입고 가서 보면 좀 다르던가요?
1: 아 이게 가서
2: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벗고 보셨나요?
0: 벗고 봐야지.
1: 올 때는 딱 벗고
0: 봐야죠.
1: 입장할 때는 예, 계속 이제 가면 나 이렇게 딱 쓰고 딱 화장실에서 갈아입었거든요. 예. 그냥 이제 제 그냥 사복으로 가서 화장실에서 갈아입는데 막 계속 들어오시는 거예요. 화장실 그러면서 다 이제 들어오시면서 어이 멋있으십니다.
0: 아이 행사 있는 줄 알았어요.
1: 대박이십니다 이러고 막 화장실에서도 사진 찍어드리고 야. 나가자마자 이제 다 또 몰려가지고
0: 그렇지. 네,
1: 사진 또 찍어드리고
0: 영화를 네. 보고 나면 이런 복장 입고 있는 사람 있으면 왜 참나 못 참지 사진 찍어야지.
1: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진 찍어드릴 때는 저희도 너무 이제 뻘쭘하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두 번째 찍어드릴 때부터는
0: 즐겼죠.
1: 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처음 찍어주신 분이 갑자기 다시 오셔가지고 아, 왜 저 찍을 땐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막 사진 찍어드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0: 이 네. 코스프레의 맛을 제대로 느끼고 오셨네요.
1: 네. 그래도 이 가면 있었어서 다행이지.
0: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되는 이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코스프레는 주인공이 되는 매력이
1: 맞죠,
0: 있잖아요.
1: 맞죠.
0: 그런
1: 맞죠.
0: 매력은 뭐 또 남대문 성우는 네. 코스프레 행사 어마어마하게 다니니까
2: 서브컬처 행사는 네. 거의 모든 행사에 제가 MC나 게스트로 다 갔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뭐 예전으로 치면 코믹콘이라고 이제 지금은 한국에서 안 하고 있는데 네.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거부터 근데 여기 또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어 네. 퀄리티가 못지 않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그 단통 네. 만드는 사람 대단하다.
1: 네, 아이, 감사합니다.
0: 오히려 직구로 구해온 것 같은데.
1: 네, 와, 대여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2: 지금 2012년부터 스파이더맨 성우를 하고
1: 아 그러니까요.
2: 지금 네. 14년째 하고 있는데. 네, 정말
0: 레전드야 레전드구나. 자, 이 대단한 두 분과 함께. 저는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아요 두 분 앞에서. 남대웅 성우 크래비티 원진 씨와 함께 쉬는 날에 만화 봐야지 계속 이어갑니다. 두 번째로 네. 나눠볼 주제는 남들이 뭐래도 내겐 특별한 만화입니다. 모두가 명작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작품이 있고 네. 나에게는 특별한데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혹은 남들은 불호다 하는 작품들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하게 나는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작품 하나씩 있을 텐데 네. 원진 씨 먼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어떤 작품이에요?
1: 아 솔직히 이 작품이 워낙 명작이라서 네. 약간 이 주제에 이걸 왜 들고 왔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고른 이 특별한 제게 너무 특별한 만화는 와라 편의점입니다.
0: 나 이거 못 봤어.
1: 아 못 보셨어요?
0: 네, 와라 편의점 못 봤어요.
1: 아, 이게 약간 그림체도 좀 귀엽고 되게 이런 뽀짝뽀짝 하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저의 또래 이제 남자 친구들 사이에서는 아 그거 너 그거 본다고? 막 이런 이거 본다 하면은 에 와라 편의점을 본다고 막 했던 그런 작품인데
0: 예.
1: 저는 이거 또 너무 좋아해서 단행본까지 샀을 정도로 그때 너무 좋아했던 작품입니다.
0: 아 네. 그림체 너무 귀여워.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1: 이게 또 그냥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상을 좀 담은 이야기인데 되게

0: 되게 재치도 넘치고 약간 이런 그냥 이런 알바생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편의점 상품 같은 거에서도 되게 의인화를 많이 시켜서 몰입을 조금 더 한층 해주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1: 이거 보면 약간 공감이 많이 될것 같네. 편의점
0: 네.
1: 늘뭐 우리 곁에 있는
0: 맞습니다.
1: 장소이니까.
0: 네. 제가 그래서 이걸 너무 재밌게 봐서 제가 한창 꿈이 나는 편의점 알바생이 꿈이다 막 하면서 장래희망이 어린 나이에 그렇게 잡을 정도로 너무 좋아했었고 이
1: 네.
0: 게임으로도 출시가 됐었거든요.
1: 아, 이게요? 엄청 유명했네요.
0: 맞아요.
1: 그러면.
0: 그래서 게임도 너무 재밌게 보고 또 애니메이션으로도 이게 또 돼가지고
2: 맞아요. 한국어 더빙도 됐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너무도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우리 춤 잠깐 본것 같네요, 그죠? 와, 이 안무를 보면 다 재밌어하는구나.
2: 게임 찾아봐야겠다.
1: 그래요. 이때 그럼 주변 그 남자 친구들은 어떤 작품 주로 봤는지 기억나요?
0: 그때 이제 한창 아까 말씀해주셨던 가도아나,
1: 이거,
0: 네, 뭐 프리드로,
1: 시네탑,
0: 네, 그렇죠. 시네탑 그리고 그 자전거 그 뭐 윈드브레이커,
1: 윈드브레이커, 네,
0: 뭐 이런 거 엄청 얘기하고.
1: 그랬네, 그랬네.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와라 편의점을 보고 있으면,
0: 네,
1: 그거 뭐야 이렇게 몰래 이렇게 좀.
0: 그때 당시에 근데 진짜 성우님 계셔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때 당시 제가 너무 좋아했던 탑3 애니메이션이 와라 편의점 그리고 그 마음의 소리 애니메이션화 된 거랑, 네, 놓치마 정신줄 그 세 개를 되게
2: 마음의 소리 또 10년 넘게 하고
0: 맞아요.
2: 그러니까
0: 맞아요.
2: 조석 동생 아 저 형 조준이
0: 맞아요 맞아요
3: 야 뭐 하는 거 봐 야
2: 계속 이 소리
3: 안녕하세요
1: 얘는 안 하는 게 없어요
0: 네, 진짜
1: 대한민국 얘 없으면 애니메이션 안 돌아가요
0: 너무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그때 당시
2: 드디어 만났군요 그랬던 시간들이 많아서 아, 영광입니다
0: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아유, 너무 영광이에요 진짜
1: 드디어 만났군요 드라마 자꾸 만들지 마세요 우리 만난 지가 지금 네, 30분 훌쩍 넘었는데 뭘 다시 인사를 네. 아 굿즈를 살 정도로 네. 좋아하시고
0: 네 맞습니다
1: 이런 거
0: 네,
1: 좋아하시면은 네. 아마 남준 성우의 네. 작업실이나
0: 네, 뭐 진짜 뭐 너무
1: 집이나 들어오시잖아요
0: 만국입니다
1: 어느 박물관보다
2: 너튜브 한번
1: 초대해주세요 대단해
0: 진짜로요 네.
1: 자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래비티의 노래를 한 곡 들을까 해요
0: 영광입니다
1: 어웨이크
0: 아 감사합니다
1: 듣고 올게요

0: 그래비티의 어웨이크 듣고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리드미컬한 노래를
1: 하는 감사합니다.
0: 예, 원진 씨가 편의점 알바가 꿈이었던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떻게? 와른 편의점에 네. 기억나는 에피소드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1: 이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서울 병장 캐릭터가 있어요. 네. 그 안 그래도 또 흰 우유가 또 사람들한테 조금 인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되게 초코우유랑 딸기우유랑 옆에 있는 이제 다른 캐릭터들은 막 잘 팔려 나가요. 네. 막 그래가지고 그 되게 이제 그 자리를 너무 지켜다 보니까 이제 병장까지 올라간 그
0: 설정이 네. 설정 너무 귀엽네. 그렇죠. 네,
1: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흰 우유가 이제 딱 이제 그 자리에 너무 한동안 이제 지키고 있다 보니까 병장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일병 우유가 들어와요. 그 친구도 흰 우유인데 막 병장님 막 이러면서 막 되게 그 친구는 그 친구도 너무 귀엽고
0: 이러면서. 약간 전체적으로 너무 사랑스럽네.
1: 네, 너무 사랑스러웠던.
2: 유통기한을 그렇게 유연하다니 대박이다.
1: 맞아요, 맞아요. 와,
0: 사랑스러운 기억이 보고 싶다. 예. 내겐 특별한 만화 와라 편의점 원진 씨의 추천작이었고 계속해서 쉬는 날에 만화 봐야지 남동영 성우의 내겐 특별한 만화 남들이 뭐래도 내가 좋아하는 만화 뭔지 소개해 주시죠.
2: 네, 럭키짱이라는 김성모 화백님의 작가님의.
0: 야, 이걸 어떻게 하셨지?
2: 네, 저는 럭키짱 외에도 김성모 작가님 작품을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0: 나게 되죠.
2: 정말 좋아했고. 근데 우와. 이게 정말 요즘은 많이 없는 그런 특화된 포맷인데 주인공이 네. 같아요. 네. 항상 주인공은 강건마라는 캐릭터예요. 예. 그래서 마치 이현세 작가님의 까치가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작품만 강건마가 계속 작품을 바꿔서 나오는데 럭키짱은 제가 기억에 남았던 이유가 우선 연재를 98년 때부터 2000년까지 하셨는데 예. 네. 지금 한 제가 볼 때 2년 좀 넘었거든요. 예. 작품 수가 87권입니다. 2년 동안 87권을 하셨고 정말 대단하신 게
0: 그것 때문에 대단하다는 사람도 있고 네. 이것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2: 이게 주인공이 강건마가 쾌산고라는 이름도 대신에 쾌산고에 들어가서 거기에 럭키짱 정말 짱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약간 럭키가 되게 좀 짱이 되긴 했는데 좀 잘 싸우긴 해요. 싸움을 잘하는데 거기가 시작으로 처음엔 쾌산고 짱이 되고 지역이 넓어져요. 그 뒤엔 서울짱. 이제 서울짱이 된 다음에 인천에 넘어가요. 그럼 이제 이전에 있던 짱들은 좀 약해져.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같은 크루가 되면서 그렇지. 인천 갈 때 인천에 전사독이라는 애가 있거든. 전사독한테 완전 뭉개져요.
0: 완전 뭉개져.
2: 그리고 다 봤군요.
0: 저 보긴 봤죠.
2: 진짜.
0: 네, 저 안 본 게 없어요.
2: 저분도 다 보셨어요.
0: 진짜. 대박이다.
2: 다 봤어요. 네, 진짜. 그래가지고 전사독이 또 이겨. 인천도 접수해. 그다음에 수원에 가죠. 수원 3대장 풍호라고 있는데 또 이제 풍호 뭐 거기서 했는데 또 이제 전사독도 또 져.
0: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다음 소개해 주세요.
2: 그 다음이 이제 마사오라고 일본 캐릭이 나오는데, 이제 약간 그쪽도 미국도 있어요.
0: 미국,
2: 뉴질랜드 뭐, 가지고
0: 고등학생들이
2: 가지고 그분들과 전 세계와의 이제 좀 짱 대결을 하는. 네. 근데 저는 나중에 이제 좀 가면 정말 그 뒷세계의 어둠의 세력들하고도 싸우고.
0: 그렇죠.
2: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고.
0: 주로 보니까 우리 남동영 성우는 고등학생이 거의 뭐 성인들 다 휩쓸고 있는데까지 고등학생이 세상을 지배하는 만화를 좋아하네 보니까. 가도와도 그렇고.
2: 야, 강건마와 진머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0: 저는 강건마야.
2: 저도 강건마가 이길 것 같아.
0: 강건마는 콤보가 계속 늘거든요.
1: 아 진짜요?
2: 네, 강건마 108계단이라고 했습니다. 108계단이라는 게 자 이제 시작한다 해가지고 1계단, 2계단, 3계단에서 108페이지를 채웠어요. 그걸로 2권을 넘어가요.
0: 여기서부터 이제 호불호가 갈립니다. 이걸 재밌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서 난 이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2: 저는 이거를 특별한 만화로 꼽은 이유가 작품의 호불호가 아니고 기준이 되게 특이해요. 이 럭키짱을 본 사람들이 꽤 저희 세대 많아요.
0: 많아요.
2: 정말 많은데 대부분 그 당시가 대여점 만화책 대여점 있을 때라 대부분 대여에서 봤거든요.
0: 네. 대부분 그러죠.
2: 저는 전집을 갖고 있습니다.
0: 소장했어요?
1: 와 진짜요? 네,
2: 찍어왔는데 집에 거.
0: 90권 가까이 되는 걸 소장하고 있어?
2: 87권을 다 갖고 있어요. 와. 이거 소장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 이걸 왜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구했어?
1: 와 대박이다.
2: 저도 진짜 어렵게 구했고 이제 못 구해요. 그래서
0: 이런 걸 네. 아니, 이게 내가 본 거 그거가 다가 아니었네. 더 뭘 소장 많이 하고 있는 거
1: 진짜 걸어가고 싶다.
2: 어디 나는 초대해드릴게요. 진짜. 이거는
0: 아 여기 제가... 가면 한 2박 3일 걸려요. 하루만 재밌을 것 같아요.
2: 이거는 겉에 두기도 뭐하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그 날

0: 이게 마라 냄새 좋긴 한데
1: 아, 좋지.
0: 또 모르는 분들이 오셨을 때는 좀 그래가지고 우와. 책상 깊숙이 들어가시고 그래가지고 꺼내놓지 못하고
1: 아 좋다 좋아
0: 네, 저한테 그래서 또 기억에 남는 이거 아마 대박이다. 갖고 있는 분들이 어? 할 만한 네, 그래서 제가 꼽았습니다.
1: 이게 이제 또 20년 넘게 성을 하고 계시니까 네. 추천을 한번 해보면 럭키짱 같은 경우는 네. 애니메이션 화가 될 수 있을까요?
0: 이거는 굉장히 되게 좀 쉽죠.
1: 쉽다.

0: 아~
1: 생각보다 그 김성모 작가님이 정말 캐릭터를 확실하게 나눠놔가지고
2: 난 이게 애니메이션화가 되면 액션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대사들이
1: 아 대사
2: 대사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사들이 있거든요.
0: 아 진짜요?
1: 제 꼬마원 명대사들이 있습니다.
2: 아, 좀
1: 정말
2: 예.
1: 이거 원진님 모르실 거예요. 예, 이 대사가
0: 이거
2: 안 듣는 기 살 수도 있어요.
0: 아 뭐지?
1: 기상천외한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감명 깊었다랄까. 와 이런 대사를 만들 수 있다니 제가 한번 그 네. 연기처럼 한번 해드릴게요.
2: 좋아요. 네.
1: 그 더빙 할 듯이.
0: 우와.
1: 우선
2: 강건마의 대사들이죠?
1: 첫 번째 게 아마 강건마 대사일 텐데 예. 제가 떠온 게
3: 내가 무릎을 꿇은 이유는 추진력을
1: 잠깐만 말이 안 돼 이게
2: 쉽지 않지? 쉽지 않지? 이 대사는 이렇게 진정이 쉽지 않아
1: 기상천외야 보면
3: 내가 무릎을 꿇은 이유는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이다.
0: 아 이게 여기 꿇었네. 이거 대사예요?
2: 네 이 대사예요.
0: 아, 이거 유명하잖아요.
1: 정말 많아요.
2: 그러니까 밈이 아, 거의 네. 여기서 다 나왔어.
0: 아 이게 이거 대사구나.
1: 어, 이거 알면 그것도 알죠. 네.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0: 아,
1: 이것도 여기 거고.
0: 아 여기 거구나.
1: 이것도 그 다음부터 이 대사가 저는 어 이게 뭐지? 풍어라고 수원장.
0: 네. 네.
3: 이제부터 내 공격을 막는데 애로사항이 꼭 필 것이다.
1: 여기까지도 많이 아는데
0: 네.
1: 이 뒤 거는 제가 진짜 네. 베스트 자로 찾은 건데
0: 네.
1: 덩치 커다란 좀 악역이 있어요. 걔가 네. 딱 나오더니
3: 아까 전에 날 보고 돼지라고 했었지. 나 그 말이 좋아 사실이니까.
1: 그러니까 갑자기 응? 상대가 그래. 그러니까 네.
3: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날 돼지라고. 날 돼지라고 놀리는 건 참을 수 없다.
1: 그랬더니 그 상대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0: 아, 이게 뭔 말이야?
2: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추측입니다. 이제 팬 네. 이런 팬들의 네. 상상이 또 김성모 작가의 매력이긴 한데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성모 작가님 쓰다가 수정 없이 그냥
0: 아, 우와,
2: 쓰다가 말이 안 맞는데 수정 없이 그냥 계속 이어서 가는 거야.
1: 아, 저는 추측하건데 인정하는 게. 이게 막 쓴 게 아닌 게 그랬으면 뒤에 리액션이 무슨 소리야 이런 걸 본인이 모르시지 않겠죠.
0: 아, 그렇죠.
2: 쓰다가 자기도 쓰다가 어 이게 무슨 에이 무슨 소리야. 저는 이런 상상은 좀 재밌어. 네.
1: 아, 또 한마디 이게 마지막에 진짜 끝내주는 게
0: 네.
1: 정말 카리스마 있는 킬러 가명이 나와요.
0: 네.
3: 좋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니 목숨만은 살려주지.
1: 그러니까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3: 죽을 것이다.
0: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2: 말도 안 돼 그냥.
0: 아니 무슨 소리야?
2: 이거를 아, 성우들이 한다고 애니메이션에서?
1: 나 이거는 아, 여기서라도 연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0: 아, 아
2: 너무 잘 살리네.
0: 아 진짜.
1: 너무 이게 성우분들이 다양한 연기하시는 예, 분들이 예. 모여서 예. 이걸 작품으로 더빙했으면 좋겠어요.
0: 아, 우와,
1: 너무
0: 신기하다.
1: 재밌을 것 같고
2: 네, 너무 국가대표 성우인 우리 네. 감독 성우가
0: 진짜로
2: 한 방에 못 읽을 정도로 약간 중간에 어이가 없어.
1: 위트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매력 있는데.
2: 위트를 넘어선 수준, 예술의 수준이죠.
1: 전 정말
2: 예술의 영역
1: 소장하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 합니다 진짜.
2: 예, 목숨만은 살려주지. 어떻게 될까요? 죽을 것이다. 자세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0: 아 대박이다.
2: 네, 남들이 성우의 남들이 뭐라도 내게 특별한 만화 럭키짱 또 뽑아주셨습니다. 야 이쯤에서 저희 광고 얼른 듣고 올게요.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8: 워킷 워킷 안전화.
1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온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유료 명가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 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3: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2: 굿모닝 FM태입니다. 광복절 대체 공휴일 특집 쉬는 날엔 만화 봐야지. 남대영 성우 크래비티 원진 씨와 함께 너무 즐거운 시간.
4: 그러니까요.
2: 나눠봤습니다. 두 사람의 캐릭터 정확하게 이제 알겠고 만화를 대하는
5: 감사합니다.
2: 캐릭터를 네. 너무 즐거웠는데 두 분 어떠셨나요?
4: 성은이 형.
6: 네. 저는 우선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성우다 보니까 이런 작품 얘기는 종종 질문으로 한 꼭지 한 코너는 들어와요. 이걸로 이렇게 계속 한 시간 이상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또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게 감사하고 이 대화가 되는 더 높은 공력의 두 분이 계시다는 게
2: 진짜 아는데
6: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또 성우 활동하고 더 작품 많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 너무 즐거웠습니다.
6: 행복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원진 씨 어떠셨나요?
4: 이게 진짜 또 만화 좋아하고 또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명 오타쿠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갖고 있는 로망이잖아요. 이제 좋아하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항상 로망이었는데 이렇게 또 마음 편히 이렇게 얘기 할 수 있어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진짜 이제 또 어디 라디오에서나 어디 방송에서나 항상 이제 마무리할 때쯤은 오늘 너무 재밌었고 진짜 헤어지기 너무 아쉬워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진짜 오늘은 더 남아서 얘기하고 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2: 원진 씨 너무 사랑스럽네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쉬면서 저희가 추천한 작품 중에 하나 골라서 정주행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럭키짱은 잘 모르겠습니다.
6: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웹툰 주제가로 제 음원이 등록된 게 딱 하나 있네요.
2: 그래요?
6: 인생 멀리서 보면 푸른 봄이라고 거기 주인공 했던 그 어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맞다 그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내가 이거 안 틀어주셔야 됩니다.
2: 저희 지금 찾아서 있으면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6: 있어, 그게 있어. 유일하게 음원 등록이 된 커버송이 아니어서
2: 가수로
6: 근데 깜빡하고 있었네 그게.
2: 멀리서 보면 푸른 봄?
6: 네 거기 주인공 여준이를 맡았거든요. 그게 드라마화도 된다고 들었는데
2: 제목이?
6: 어른이
2: 네. 그러면 이 노래를 끝곡으로
4: 감사합니다
2: 띄워드리면서 우리 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다시 모여야 될 것 같아요.
4: 그러니까요.
2: 작품 하나를 두고 얘기를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4: 너무 좋습니다.
2: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작품 소화하기에는
4: 너무 좋습니다.
2: 아까웠어. 디테일이 너무 아까웠어.
6: 진짜.
2: 다시 꼭 만날 걸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멀리서 보면 푸른 봄 OST 어른이 우리 남도영 성우의 보컬입니다. 목소리로 녹음을 한 노래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인사가 해버 굿헤 이렇게 외치는 거거든요.
4: 네.
2: 같이 외치면서 저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감사합니다.
4: 좋습니다.
6: 감사합니다.
2: 여러분 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인싸.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 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4: 야, 시원하다.
3: 백년가게 맛집
5: 횡성 새말 토종 순대.
6: 빨리 떠나자.
7: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히든펄 왔어요. 히든펄. 고등학교 때 제 별명이 저 남학생은 누군데 저렇게 숨겨진 진주로군. 히든펄, 제 별명이 히든펄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솔로 1집 타이틀곡 사랑하는 만큼의 원래 제목은 의처증이었던 얘기도 털어놨는데요. 희한하게 여기 오면은 별별 얘기를 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기회는 단 이틀뿐. 서둘러주세요. 8월 17일 월요일 오늘 아침 저는 히든펄 이원석입니다.